0: 11자 오늘 성경 네 구절 어떤 구절 준비했는지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1: 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0: 아멘. 아멘. 오늘 참고로 오늘 전해드리는 네 가지의 성경 구절에 다 공통적으로 형통이 들어갑니다.
1: 네.
0: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이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1: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0: 이 형통에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네 구절로 잘 지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형통한 자의 삶과 형통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자, 오늘 성경 네 구절 오늘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를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확 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키워드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네, 키워드 단어만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더더욱 풍성하게 저희가 그 문자를 소개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많이 문자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키워드가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좀 먼저 공개가 되니까 이제 키워드를 좀 일찌감치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대전국동방송 검색하셔서 그 유튜브 이제 실시간 방송 여러분께서 클릭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사님,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바로 좀 공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8월 10일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형통. 네, 형통이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견학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현장 가운데 특별히 집사님이 앉아 계신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집사님을 뵙고 싶어 했는데.
1: 아, 그래요? 네,
0: 너무 안타깝게도. 아유. 집사님께서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또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사님을 뵐 수 없었는데.
1: 네.
0: 어떻게 좀 그 견학 프로젝트 보시면 좀 들으시고 또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1: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0: 아,
1: 보이는 라디오로 봤는데요.
0: 예.
1: 또 특별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0: 예,
1: 자리를
0: 맞아요.
1: 꽉꽉 차지해가지고
0: 예.
1: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당신들의 또 이렇게 어떤 사연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0: 예.
1: 정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방송 선교의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0: 맞아요. 네.
1: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0: 우리가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복음의 좋은 습관들도 함께 물려줄 수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잘 물려줘야 할 텐데, 또 하나의 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을 좀 애청하는 것도 이제 영적인 질

0: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의 뜰 안에서는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문이 나가잖아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형통입니다.
0: 샵9330
1: 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그 저희가 전해드리는 두 가지의 어떻게 본다면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영적 보약이다.
1: 아,
0: 그리고
1: 보약
0: 영양제다
1: 맞죠.
0: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영양제를 빼놓지 않고 잘 섭취하는 거 든든히 먹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그것을 복용하는 습관들도 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보약도 중요하지만요. 이 눈으로 또 보는 보약, 귀로 듣는 보약. 보약. 네. 말씀과 기도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너 종합 비타민 챙겨 드시듯이 또 어떤 면역력 높이는 것들 뭐 많이 그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잘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형통입니다.
0: 씨앗도 잘 문자 남겨주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형통 씨앗 샵 9330번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오늘도 찬양 썸머 스페셜이니까
1: 네.
0: 찬양을 좀 풍성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가 형통인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그 단서를 찬양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준비한 찬양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귀한 두 가지의 선물 저희가 뭐 강력하게 추천하는 네, 건강식품이죠. 영적 건강식품 두 가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씨앗 이미지 네, 말씀 네 구절 전해드리고 있는데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형통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또 나갑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오늘 저희가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형통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형통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잖아요.
0: 맞아요.
1: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 은혜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원활하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0: 네. 이 형통 키워드를 들으니까 모든 사람의 바람이잖아요.
1: 맞아요.
0: 형통한 삶을 살고 싶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1: 네.
0: 우리 정말 말씀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 나의 어떤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1: 네.
0: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저도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네. 그래서 집사님께서 오늘 앞서서 잠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다.
0: 맞아요. 네.
1: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참 가슴 깊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1: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고 달리 표현한다면 형통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네. 지난주까지 너무 더웠잖아요.
1: 아,
0: 오늘은
1: 맞아요.
0: 조금 선선하긴 한데
1: 네.
0: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정말 태양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다고.
1: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1: 네.
0: 뭐 배려보다는 일단 내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조금은 저의 마음의 온도를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오늘도 우리 또 사랑의 들한 말씀과 또 기도문 있잖아요.
1: 네.
0: 샵 9330번으로 형통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니까 말씀과 기도문과 함께 또 형통한 삶을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더위에 지지 마시고 또 더위에 너무 또 지치지 마시고 이 날씨에 우리의 어떤 정서까지 영향받지 말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오로지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0: 아멘.
1: 바라면서 선한데 더욱더 집중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귀한 문자를 또 남겨주셨어요. 자, 또 7358번님께서 9시 2초에
0: 와
1: 9시 2초에 보내주셨습니다. 야 타이밍 너무 멋진데요. 자, 7821번님 또 이에 질세라 네, 9시 50초에 또 문자 주셨는데 씨앗이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그리고 8457번님
0: 네.
1: 문자 주셨어요.
0: 샬롬 오늘도 말씀 씨앗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형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만사 형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104번님 문자 주셨어요.
0: 어제 저희 효성교회에서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개소식 때 만났던 최정민 PD.
1: 2시의 기쁨 진행자거든요.
0: 네, 그리고 또 김성환 집사님입니다.
1: 네.
0: 충주에도 극동방송이 들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1: 할렐루야. 어제 직접 뵙고 인사 좀 나눴습니다. 어제
0: 네.
1: 여기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 효성교회에서 이제 그 광복절 기념 예배와

0: 더불어서 이제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개소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600여 분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1: 네. 아우, 충주라는 도시가 되게 조용하면서도 약간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0: 아,
1: 그곳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이렇게 생생하게 전파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0: 네. 그 어떤 그 충주가 가지고 있는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복음에 더욱더 물들어가는
1: 네.
0: 이 충주 더 나아가서 충북 도가 될 줄 전 믿고 그렇게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104.7MHz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28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와,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아멘.
0: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사님.
1: 네. 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고요함 속에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다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우리 어떻게 본다면 뇌리에 스치는 그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도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좋죠, 좋죠.
0: 뭐 갑자기 전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1: 아~
0: 너는 내 아들이라.
1: 너무 좋죠. 맞아요.
0: 얼마나
1: 맞아요.
0: 얼마나 감동적일까. 네.
1: 맞아요.
0: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뭐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 외치시고 또 어떤 설교 제목이 떠오르면 설교 제목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찬양 가사가 떠오른다면 찬양도 불러보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먼저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기도문이 아하.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0: 네. 오늘 더 적극적으로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992번님이시네요.
1: 네. 씨앗 한 구절이라도 열심히 외워보겠습니다.
0: 아하. 오늘 특별히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짧거든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 아멘.
0: 아멘.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691번님이요.
1: 네. 오늘도 매일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모든 일이 말씀 안에서 듣고 보고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0: 아멘.
1: 7691번님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멋집니다. 3104번님 바라기는요. 이번에 중계소가 충주에 생겼는데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리거든요.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 충주에서도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 멋진 포부를 담아서 또 문자 주셨어요. 네, 충주와 충북 땅에서도 나라사랑 축제 정말 극동방송의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행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응원하고 바라면서 꿈꾸고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 참고로 저희가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올해 또 나라사랑 축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목요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가까워요. 이제 방금 제가 지도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나오더라고요.
1: 어딜까?
0: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멀지 않으니까 꼭 방문해 보시고 풍성한 그 찬양의 감격 더 나아가서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 소리 높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기대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저번 주에 익산 놀러 갔다 왔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의외로요. 익산에 먹을 게 많아요.
0: 익산에 일찌감치 가셔가지고.
1: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0: 맞아요. 네. 7시니까 일찌감치 한 6시 30분 6시쯤에 오시면 이제 좌석이 배정돼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시는 대로 앉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면 참

0: 좋을 것 같고. 뭐 대전 극동방송의 그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사회를 또 본다고 하고.
1: 누굴까요?
0: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아무튼 네, 정체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457번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에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고요. 2096번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견학으로 금요일날 다녀왔는데요. 매우 매우 반가웠어요. 박은영 집사님 정말 뵙고 싶었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이 사실 끝까지 고민하셨거든요.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근데 워낙 집사님 일정이 있으시고 해서 좀 참석을 못하셨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목금으로 하지 않고 집사님 오시는 날로
1: 아니 이렇게. 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했는데요. 정말 네. 달려오고 싶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힘이 나더라고요. 네. 방송가족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자 0963번님.
1: 네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멋집니다.
1: 아 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도 두려움이 있는 게 맞다. 아.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아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도 또 주님을 신뢰한다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이런 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1: 맞아요.
0: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1: 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아무튼 집사님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형통입니다. 샵9.3 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오늘 형통 4종 세트입니다. 말씀, 형통 말씀 4종 세트니까 오늘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17번님, 고3 아들이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과 선택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 아, 라고 네. 문자 주셨는데. 지금 한참 또 지치고 힘들 때인데 우리 고3 친구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아, 오늘 기도 내용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형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또 이어갈게요.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서머 스페셜에 맞아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고 있어요.
0: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 보내실 때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된 문장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해드란 일부를 시작할 때 인사말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2부 시작할 때 생명의 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무려 몇 번이죠 집사님?
0: 네, 몇 번이죠 우리가?
1: 5번이나 5번 반복합니다. 이제 각인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그 문장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니까 여러분 이야기로 정말 이 사랑의 뜰하는 아름답게 물들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1: 자, 정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또 욕설과 또 좋지 않은 그런 문장들, 표현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조금은 다른 말, 그리고 생명과 소망, 희망의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장들로 이 시간 천국의 향기가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고 가득 풍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건네는 말,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어제 제가 뭘 읽다가 나태주 시인께서 제목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짧은 문장인데요. 예.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씩 모자라거나 비틀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아하. 이런 짧은 문장이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외에 이런 것도 괜찮나요?
1: 그럼요, 그럼요. 저는 집사님 말씀 드리면서 갑자기 이런 표현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김광석 씨의 네. 노래 제목이기도 했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은 아니지만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가지고 와서 빌려와서 이렇게 인사말 이렇게 좀 문장을 장문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뭐 이런 식으로.
0: 네. 어제 설교 시간에 잠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증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예. 누군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야만 인정을 받고 또 쓰임을 받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증명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증명의 시간이나 증명의 삶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밖에 고백할 게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전 직업적으로 네. 혹은 이제 제 어떤 사명적으로 계속해서 저를 드러내고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네. 설득시켜야 되고 뭐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0: 그렇죠.
1: 제가 누굽니다 하나님, 제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PD고 아나운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내도 되는 그런 존재가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이고 또 기쁨인지를 그리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겠죠.
0: 네,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들 짧은 문장으로 좀 네. 이렇게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장 함께 또 읽으면서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은혜 나.

0: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네. 가벼운 마음으로 샵9330번으로 은혜 나누시면
0: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막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보내셔도 돼요. 아, 이것 좀 불만이다 하면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또 깊이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찬양 가사가 있다면 그 찬양 가사를 좀 응용해서 또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3번님 이분이 또 과거에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시거든요. 6월달에. 근데 이분이 또 바로 도전해 주셨어요.
1: 역시
0: 대단하신데요.
1: 읽어드릴까요? 네. 예?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0: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 하나님이십니다.
1: 맞아요. 네.
0: 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0050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주님 안에서 말씀의 언약을 마음속 깊이 읊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0: 또 지난주에 선물 당첨되셨던 분이신가 봐요.
1: 그래서. 아유, 어떤 맛있는 게 갔을까.
0: 아, 일단은 다행입니다. 잘 도착해서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형통이 키워드다 보니까 형통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0360번님께서 주님 형통함의 복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문자 주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일단은 뭐 우리 삶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광복절이 있는 8월이거든요. 8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482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늦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0: 이야, 멋진데요.
1: 늘 낙담할 때마다 힘을 얻는 말이래요. 저를 살리는 말입니다. 공유해봅니다.
0: 늦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와, 그렇죠.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고 희망이다, 소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살리는 말, 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또 여러분께서 들었던 좋은 말들, 인사말로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 직접 만드셔도 괜찮고요.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명언을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실 동안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 나서 약간 아차했어요. 왜 아차했냐면 너무 곡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문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생각하기 어려우실까 봐 아차 아 연주 찬양이나 이런 거 좀 전해드릴 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좀 해봤습니다.
0: 아, 밝고 좋은데요. 네.
1: 자, 아무튼 자 오늘 또 제가 앞서 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문장 또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아, 또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4288번님께서 은혜로운 박은영 집사님의 꿀송이 같은 진행으로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니 참 즐겁습니다. 라고 아이고, 문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또 아차하셨나봐요. 박은영 집사님만 얘기했네?
0: 4288번님.
1: 뒤늦게 장찬희 PD님도 함께 축복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저 괜찮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런 따뜻한 또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힘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4595번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 그리고 1234번님 문자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시원한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고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형통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문 받아서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1234 번호가 잊혀지지 않잖아요.
0: 우리 만난 적 있잖아요.
1: 그렇죠. 우리 방송에 또 직접 모셨던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잘 지내시죠?
0: 네. 보고 싶습니다.
1: 자, 그리고 0340번님께서 하늘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신호 대기 중에 찍어서 함께 느껴보기를 원해서 전송합니다. 여긴 하늘도 하늘이 준 평안이라는 천안입니다.
0: 와. 네.
1: 여긴 하늘도 하늘이 준 평안이라는 천안. 와, 천안에 대한 소개가 멋진데요.
0: 네, 요즘 하늘 너무 예뻐요. 맞아요. 어제 정말 예쁘네요. 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1: 맞아요. 멋집니다. 와, 파란 하늘에 태양빛도 뭔가 파래요. 네, 멋집니다. 네. 아,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995번님께서 샬롬, 주님을 위한 좋은 계획을 할 때 형통하게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향하여 세워나갈 때 형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느헤미야 3장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성도들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0: 와.
1: 52번 정도 이어진 성도들과 무리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좋은 계획을 세웠을 때 주님은 만사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때 결국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따라 조차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또 보내주신 귀한 그 명언들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60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아, 이거 아니네요. 네. 2768번님.
0: 네. 우리 대은침례교회 예배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1: 예, 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식상한 표현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들이거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다라는 것이 결국에

0: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1: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네. 아름다운 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같아요.
0: 자, 그리고 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 나누라고 할 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예, 네, 사랑합니다. 조바합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또박또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 쳐다보면서 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사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듣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내가 듣는 거예요.
0: 그래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죠.
1: 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 많이 많이 하십시오.
0: 자, 그리고 좀 너무 또 그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뭐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가족들한테 사실 뭐 이런 얘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아 집사님이 난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1: 읽으셨어요?
0: 쳐다보셔가지고 네. 자 아무튼 이것도 좋네요. 5816번님
1: 아 얼굴과 낙하산은 퍼져야 삽니다.
0: 펴져야
1: 삽니다.
0: 얼굴과 낙하산은 모름지기 펴져야.
1: 5816번님.
0: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얼굴이 혹시 조금 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셨다면 이 얘기 들으실 때 얼굴 한번 펴보시고 활짝 미소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자고로 펴져야 삽니다. 자, 0724번님.
1: 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문득 들려온 찬양.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저는 그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난 오늘도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야. 이렇게요. 더불어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찬양 듣고 싶어요.
0: 와, 근데 이거 너무, 와, 갑자기 이제 뭉클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결코 사꾼이 아니시니까 우리를 참되고 또 의롭게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기꺼이 뒤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448번이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1: 아, 다섯 번째 암 발병으로 수술 대기 중인 동생에게 형통의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0: 참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그 가슴 깊은 그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생분께서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2036번님.
1: 네, 삶이 공고하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형통함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공고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고요. 자, 0360번님.
1: 네, 모든 문제 앞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오세요.
0: 아, 이것도 참 좋은 격려의 표현이네요. 문제 앞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결코 우리를 향해서 실수가 없는 하나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원하고 바랍니다. 2172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9734번님.
1: 두 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니 너무 좋아요. 아침에 출근하려 밖에 나왔더니 바람이 어찌 그리 시원한지요.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야, 이것도 좋네요. 우와. 우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인사말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넘쳤으면 좋겠네요. 우와.
1: 너무 좋을 우와. 때 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0: 그러니까요. 우와.
1: 피디님은 언제 우와 하세요?
0: 우와. 약간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우와 했더라.
1: 저는 애들 보면서 우와 이야기 많이 해요.
0: 근데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1: 네.
0: 어제 이제 그 충주에서 충주 효성교회에서 그 저희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104.7MHz 이제 그 주파수 그 번호를 딱 보면서 와, 충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탄했던 시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이제 그 자리를 빼곡하게 채운 분들이 다 같이 극동방송의 그 중계소 설립을

0: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와.
1: 우와.
0: 멋지다.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는 네.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어제 설교 시간에 그 단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우와,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우와 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우와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와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와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와 하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우아해야 하지라는 제 뇌에서 약간 그러한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우아를 외쳤으니 내 뇌가 우아에 맞는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의무감이 있었나 봐요.
1: 네. 아, 정말 9734번님 귀한 문자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아 외쳐보세요. 네, 오늘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또 우아 우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네,
1: 네 형통입니다.
0: 형통.
1: 형통.
0: 형통이죠 형통. 자 그리고 자 6449번님
1: 네 치준생 우리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3393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까요?
1: 와 이 동영상 샬롬 여기는 충남 계룡시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듣고 싶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2부에는 예,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예, 풍성한 서머 스페셜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찬양들 떠오르는 곡들이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64번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내용원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병과 싸우는 동생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0: 아, 잘 견뎌내실 겁니다. 그리고 4464번님의 존재가 큰 격려이자 힘이 될 테니까 옆에서 잘 좀 그 격려해 주시고 또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문장이 참 감동적이네요. 내 영혼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의 또 귀한 살리는 말들 여러분만의 명언 아니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아, 이 말이 참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문장이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장 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이번 한 주 사랑했더란 공식 인사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0: 형통이죠?
1: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자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신청곡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0: 네, 주의 인자하심이 이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찬양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1: 아닌 것 같아요.
0: 저는 이찬양을 이제 그 중고등부 때 제가 그 교회학교 중고등부 시절 때 이찬양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1: 아 역시 세대가 다르네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문자들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그 3003번님 이제 이 문자를 소개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인사말 도전해 주셨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쌓아두신 은혜.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참 저도 참 좋아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100을 줄 수 있는데 한 30만 주고 20만 주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이 말씀 생각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이네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과 이 거룩한 소통이 가능한 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을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 그 경건에 이제 필요한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쌓아두신 은혜, 흡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아무튼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이제 많은 문장들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모든 문제 앞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오세요. 네, 0360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집사님은 어떤 문장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1: 너무 다 훌륭하고 좋은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거 있잖아요. 네. 쌓아두신 은혜.
0: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방금 지나갔는데 어디였죠?
1: 네. 네, 여기 있습니다.
0: 여기 있네요. 네. 300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도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1: 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순종했을 때또 우리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또 맛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순종.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을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은 악령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이제 표현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 그리고 악령에 붙잡힌 자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자의 어떻게 본다면 삶의 모습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0: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우리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길 사모합니다.
0: 저는 이분께 선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0714번님. 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나는 오늘도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 분 중에서 집사님께서 인사말을 항상 이제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장이 좀 좋으실까요?
1: 저는 3003번님이 좋은데요.
0: 3003번님 쌓아두시는 애.
1: 받고 싶거든요. 쌓아두시는 애.
0: 쌓아두시는 애. 이번 주 공식 인사말과 그리고 우리 또 2부 시작할 때 전해드리는 갑자기 생명의 말 프로젝트 생명의 말 프로젝트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 분 더 뽑았잖아요. 정말 네. 그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 귀한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0: 자 한웅대 목사님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 저희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순종할 때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 이것뿐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득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1: 아, 이 표현만 봐도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분?
0: 읽는데 막 가슴이 벅차는 것 같아요. 네,
1: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쌓아두셨을까? 그런 기대감들을 가득 안고 오늘 일상 가운데 좀 담대한 또 용감한 발걸음들 내디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송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의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랑에 대한 공식 영양제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샵 9330 번으로 보내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집사님,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끝날 시간에 또 응모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0: 아, 좋은 거 많이 보내 주셨는데 아쉽네요.
1: 아쉽게도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제 3500번님 문자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0: 아, 좀 빨리 보내 주시지. 삶도 네. 기쁨으로 시작하자. 그 위에 기도를 얻자. 그리고 열매로 감사하자.
1: 이야, 정말 멋진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삶을 기쁨으로 시작하자. 그 위에 기도를 얹고 그리고 열매로 감사하자.
0: 아멘.
1: 이거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삶을 시작하고 그 위에 기도를 얹고 그리고 열매에 주어지는 열매에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하면 또 기쁨으로 다시금 일상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위에 기도를 얹으면 또 열매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전 어떻게 무한 동력이네요.
0: 아니 근데
1: 은혜의 무한 동력.
0: 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1: 아, 뭐 방송가족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아무튼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제 소프라노 윤미소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393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듣고 오시죠.

0: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 목사님의 찬양. 이 찬양이 요즘 굉장히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네.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배에 집중하고
0: 말씀에
1: 찬양하고,
0: 붙잡고
1: 네, 찬양하고 또 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0: 988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어제 주일에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보고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셨어요. 와, 근데 사실은 제목부터가 감동이죠.
1: 맞아요.
0: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게임 끝! 승리! 이거라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단호하고 좀 우리가 용감하게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 두 가지의 사랑이들한 공식 선물이 있어요. 경통 그리고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요즘은 아니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새로 나온 곡은 아니어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 찬양 발굴단을 통해서 뭐 화요일마다 새로운 찬양들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새로 발매된 곡은 아니어서 거기에 좀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듣고 와 이런 곡이 있었구나 감탄했던 찬양이 있어요.
1: 우아가 나옵니까?
0: 우아 나와요. 이게 어린이 찬양이에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곡인데 제목이 기도는이거든요.
1: 기도는.
0: 네, 기도는이 제목이에요. 기도는이 제목인데 이 곡 듣는데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궁금한데요.
0: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좀 제가 서머 스페셜을 좀 이용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찬양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동이 있으시다면 찬양도 추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들.
1: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0: 맞아요. 서머 스페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 듣고 싶은 곡, 나누고 싶은 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으로요.
0: 네. 4299번님 형통 오늘 키워드 남겨주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제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과 임재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역시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이 오늘의 키워드 뭐죠 집사님?
1: 형통.
0: 형통하게 될

0: 아멘.
1: 아멘.
0: 아, 두 곡의 찬양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의 기도는 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감사를 선택하기였습니다. 은서가 불렀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집사님? 네. 기도는
1: 아,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기도는 바로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0: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거, 딱 맞추는 거.
1: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니네들은 왜 또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인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의 뜻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곡이 나온 것 같거든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는 가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기도를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용 설명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삶의 어떤 설명서를 이제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셨다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라는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기도가 또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뜻이 이제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어서 감사를 선택하기도 좋지 않았습니까? 네.
0: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라.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가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른대요.
1: 네.
0: 그래서 모든 것의 정답은 감사를 선택하기.
1: 네, 맞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그럴 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삶이 열리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샵 9330번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523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0: 이필산 목사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신청해 봅니다.
1: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필산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계에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진 분이세요.
0: 네.
1: 청운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울에서 청운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설교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찬양을 발매한 지는 저 몰랐어요. 네,
0: 덕분에 찬양, 또
1: 덕분에 또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필산 목사님의 발매한 찬양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523번님의 추천 찬양, 신청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0: 깊은 깨달음과 함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찬양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집사님 들으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네.
1: 아,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양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저도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9734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신청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이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기에 또 감사합니다. 주의 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네,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는데 9734번님의 신청 찬양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구름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전혀 비와 그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해드린 오늘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는 두 가지 선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형통이었습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샵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랑해드린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저 아리따운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십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나훔서 3장입니다.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훔서에서 니느웨가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참 이렇게 약한 도시인가, 이렇게 힘없는 도시인가 놀랄 정도로 마지막 그 종말이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에서 그 종군 기자가 한 나라 방해가는 그 모습을 그려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화 있을 진저 피해송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피해성이라고 부릅니다. 니느웨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세련되고 제국의 그 규모를 갖춘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피로 세운 성이었다. 그 성 안을 들여다보면 빼앗은 물건, 전리품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강대국이 대부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제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이 잔인한 도시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던가 하는 것을 성경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민 것은 결국은 창녀가 꾸며놓은 아주 추한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구경거리가 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 초강대국들이 그 시대에 세계를 두렵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느냐는 겁니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그러나 역사를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약소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강대국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문이라는 게 지금 이집트의 현재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입니다. 이 테베라는 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하면 문만, 성문만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오벨리스크, 큰 높은 그런 기념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밋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전 663년에 아수르가 이 노아문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도시도 아수르가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노아문보다 낫냐? 성을 쌓고 강물로 성을 두르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위에 있는 애굽 또 붓이라고 하는 나라 전부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망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보면 1842년에 그때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유적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도시가 있었는가.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폐허에 묻혀가지고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고 익은 과일이 어느 날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과일은 익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물길을 예비하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또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너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한달지라도 결국은 칼이 너희를 베기를 느시 먹는 곡식처럼 되리라.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할 거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백 년 전, 천 년 전, 이천 년 전 역사만 들여다봐도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허무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나중에는 역사가 되어서 또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기 때 기독교 종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0: 그래서 그때는 교황 앞에 왕도 무릎 꿇었어요.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암흑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5개, 6개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그런 부흥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숫자로, 규모로 아스팔트를 점령하고 거리를 점령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복음적인가?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가?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혹시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20%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5%대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성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지금 착각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 나오면서 하게 됩니다.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요나서 끝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박렁쿠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니느웨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뭐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승리다. 진정한 교회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훔서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땅은 초강대국이 있고 제국이 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땅을 빼앗고 경제적 힘을 통하여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언제나 생각하고 시대는 변하고 제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는 언제나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 날 일산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 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순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 무대, 충주 마마클럽의 헌금 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 재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 교계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지역 복음화에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 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환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는 FM 104.7MHz 출력 500W로 가섭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에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 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는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90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하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 생활의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하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움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의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3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운 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국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의 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어제 대전성지교회에서 제81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예배를 드리고 광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과 김재선 대전중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대전지역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상효 대전성지교회 목사는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8.15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우리 민족이

0: 일제강점의 고통을 딛고 해방을 맞은 광복의 역사를 되새기며 오늘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가졌던 마음처럼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과 한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이단으로부터의 교회 보호와 저출산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대전장로 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광복의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온 목사는 36년간의 일제강점에서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으로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캄캄해 하고 불평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켜지는 순간 어둠은 말없이 물러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탓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불안과 갈등은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야광물체도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은은한 빛을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소망의 기도 남지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입추를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이나마 선선한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아직 낮에는 더위가 남아있지만 해가 진 뒤 스치는 선선한 바람 덕분에 한결 숨을 돌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한낮 같은 고단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지독했던 더위를 조금씩 밀어내주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고단함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고요.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번호 소개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전화 연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뒤 맨 뒤에 전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찬양 한 곡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 생방송 채팅으로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삶에서 기도에 응답이 있으신 분들도 문자를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정말 멀리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한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더운 날씨에도 또 멀리서 찾아와 주시니까 감사함을 드립니다.
1: 네, 오늘 또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망의 말씀 전해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믿음을 행하십시오. 성도는 감각과 현실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면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성경이 나에게 세상을 이겼다고 말한다면 나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대로 말하지 않으니 믿는 대로 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감각대로, 감정대로, 현실대로 말하기를 멈추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상황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행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도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함으로 믿음의 능력과 유익을 삶에 누려내는 복된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역사는 믿음에 대해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감각대로 감정 따라 말하기를 멈춥니다. 나는 현실대로 상황 따라 행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감각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현실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킴으로써 나의 믿음을

0: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사역을 물질로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처소에 삼게 중보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또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2230번님께서 저희 오전에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희귀병을 앓고 계셔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생활하시느라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가래도 뱉지 못하고 수면도 어려워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온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힘이 들고 식사마저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모든 부분이 육체 모든 곳곳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마음 아픈 기도 제목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0: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나 오늘 우리 귀한 지체께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아침에 전화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 아멘. 시간 함께 한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게 희귀병이고 어려운 병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이미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2230님 육체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또 귀한 아침 방송국에 전화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희귀병으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하신 손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래도 쉽게 뱉지 못하고 수면도 어려워서 또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식사마저 어려운 상태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습니다.
1: 아멘.
0: 주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치료받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 삼공님을 묶고 있는 모든 질고와 모든 병마야 너는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육체에서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떠나갈 지어다.
1: 아멘.
0: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1: 아멘.
0: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좋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217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항상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강윤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찾아와 주셨는데요. 11살 되는 윤하가 오랜 시간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으나 다시 종양이 재발하는 상태입니다. 오는 8월 15일 토요일에 뇌 MRI를 촬영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의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과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종양이 없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시신경과 뇌 기능이 온전히 보호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0: 가정을 주님께서 집도해 주시기를 우리 륜하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8217번님께서 아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꾸준히 저희에게 소식도 남겨주시고 륜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는데 최근에 좀 호전됐다는 네네. 이야기를 남겨주셨다가 다시 종양이 재발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네, 저도 몇 차례 이렇게 같이 기도했던 게 네. 생각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또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많이 기뻐했는데 또 원치 않게 이게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의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륜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0: 아멘.
1: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류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류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 류나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류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재발된 종양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0: 아멘.
1: 사라지고
0: 아멘.
1: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류나의 온 육체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뇌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0: 아멘.
1: 종양은 사라질 지어다.
0: 아멘.
1: 주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0: 아멘.
1: 우리 류나가 깨끗이 회복되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변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0: 아멘.
1: 치유될 지어다.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 지어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8217번님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류나의 소식을 접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몇 분께서 소식을 또 전해주셨고요. 그러니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류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빠 목사님, 네, 사모님에 대한 문제로 교회에서 사임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임을 결정하게 됐고 또 처갓집 식구들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사임을 한 뒤 잠시 요양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 시간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무명의 익명의 성도님께서 이제 오빠를 위해 또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네.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목사님이 오빠가 목사님이신데 이게 사모님 문제로 인해서 사회마련 압박이 들어왔고 또 처갓집에서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난감하고 또 낙심도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0: 아마 우리 오빠 목사님께서도 잊지 않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요양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사명의 자리로 또 사역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생분의 마음도 이 시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옵소서. 아멘. 오빠 목사님이십니다.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치 않는 가정사의 문제로 사임까지 요구를 받고 또 이혼을 요구하는 친정 식구들의 문제로 인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귀한 가정과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이 시간들이 다시 우리 목사님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목양의 길로 사역의 길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가정을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승리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떠나갈 지어다. 아멘.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목사님과 귀한 가정을 붙드실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128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큰 며느리가 9월 18일 출산 예정일인데 조산 우려가 있습니다.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해서 수축 억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끊임없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을 끊고 퇴원해서 8월 27일 이후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병원비도 많이 청구돼서 며느리가 힘든 상황이네요 라고 며느리를 생각하는 우리 시어머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실 저도 3개월 전에 아이가 조산할 뻔 해가지고 이분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0: 네.
1: 일찍 태어나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또 산모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아마 이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지금 9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지금 조산 우려가 있어서 입원 치료 중이시네요.
1: 네.
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약도 끊고 또 건강하게 퇴원하고 또 건강하게 출산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 3128님 큰 며느리가 9월 18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조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귀한 어린 생명 주께서 태중에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산모의 건강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잘 보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일 때 잘 출산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산모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산모에게 강건함은 임할 지어다. 아멘. 태중의 귀한 생명도 강건할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3128번님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제 아내와

0: 와 아들도 두 달이라는 병원 입원 기간을 끝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둘 다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아마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런 안전하게 순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8월 27일 이후에 축복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945번님

0: 아마 어머님에 대한 너무 간절한 마음에 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또 기도를 요청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 0945님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손 얹을 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암세포 조직을 멸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온 육체 가운데 깃들고 임하고 누려낼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매 증상도 속히 호전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를 위한 믿음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그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723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8월 11일 내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학생들과 동료 교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1학기 때 동료 교사와 매일 점심시간에 함께했던 기도 모임을 2학기 때도 계속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신데 또 학교에서까지 기도에 불꽃을 띄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0: 네, 정말 너무 귀하네요.
1: 네.
0: 네,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또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렇게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의
1: 아멘.
0: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선생님, 또 동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이렇게 계속 해 오셨다고 하는데 2학기 때도 잘 진행하셔서 응답의 기적이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개학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성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르치는 것과 모든 업무들을 잘 감당해 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학생들과 또 우리 동료 교사와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지난 1학기 때는 우리 동료 교사와 함께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2학기 때도 그 일이 계속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1: 아멘.
0: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많은 학생들도 함께 동참해서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범사에 열매 맺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 하옵소서.
1: 아멘.
0: 은혜의 주님께서 기도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 믿음의 영성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내일부터 모든 업무들 또 아이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학기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187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동생 57세 되시는 동생분께서 뇌경색으로 7개월째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영필님이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눈으로만 소통하고 있어요. 말문이 열리고 현재 콧줄과 목관 또 소변줄을 다 떼고 기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 호흡하는 게

0: 14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이 길어져서 하루 종일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눈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입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정영필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형제 자매 모두 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9187번님께서 동생분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마 계속해서 동생분을 간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1: 네, 네, 57세면 네네 아직 많이 젊으신데 네. 벌써 7개월이나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동생을 위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9187님, 우리 동생 정영필 씨를 위해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정영필 씨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를 만져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벌써 뇌경색으로 인해 7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콧줄로 또 목관 소변줄 다 떼고 목관 떼는 그런 기관지 훈련을 기관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코로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24시간 코로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온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영필 씨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비흡증 없이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이제 재활치료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영필 씨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0: 아멘.
1: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기관지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0: 아멘.
1: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를 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시공을 초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병상에 우리 정영필 씨를 만지시고 회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84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12시 20분 남편 유기태님께서 전립선 쪽 수술과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12시 20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급한 마음이 계실 것 같은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8840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유기태 사랑하는 남편이 전립선 쪽 수술과 조직 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시술하고 수술하는 분은 의사이지만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제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만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려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 우리 유기태 씨와 8840님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8840번님 오늘 수술과 또 조직검사 잘 마치시고 또 저희한테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976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최

0: 주한 장로님, 최숙희 권사님, 강옥례 권사님, 최준영 청년, 이영미 집사님, 김선옥 권사님, 한경혜 성도님, 이 모든 분들께 급속히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또 이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 중보 기도의 위력을 믿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5976번님께서는 매번 자기 교회에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한 분 한 분 남겨주시지 않고 이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0: 네.
1: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삼고 중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주 앞에 열납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아뢰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대전 성결교회 귀한 권사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 아뢰을 때 주께서 아시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최주한 장로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최숙희 권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강옥례 권사님, 우리 또 최준영 청년, 또 이영미 집사님, 또 우리 김선옥 권사님, 한경혜 성도님, 주님 이름을 불러 아뢰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중보의 기도의 위력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 우리 5976번님께서 남겨주시니 모든 분들께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함께 손잡고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3318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 안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많이 안 다친 듯한데 모두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받게 됐는데요. 이 모든 과정, 모든 문제 잘 해결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이 차 사고 참 민감한 내용인데 일단 또 3318번님께서 많이 다치시진 않았는지도 걱정되고.
1: 네.
0: 아, 참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분쟁 없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참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0: 네.
1: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또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하는.
0: 네.
1: 거니까요.
0: 네.
1: 너무 큰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상대의 사고가 난 입장에서 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3318님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아예. 마음과 특별히 심령들을 주께서 싸매 주시고 무엇보다 병든 육체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합력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선함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올려드린 모든 간구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일일이 다 아뢰지 못했지만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문자를 보내준 대로 우리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영광과 모든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 제목 보내주신 그 내용 그 믿음을 가지고 나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은 천안 순복음 신당교회 김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0: 네, 목사님. 그래도 저희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응원의 한마디까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오늘 나눴던 말씀인데요.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또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승리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도 그 믿음 잃지 마시고 또 오늘 함께한 기도의 여운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MC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유, 제대로 써야 멋지게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이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라.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수 없을 만큼 지치기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그래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취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전쟁의 주인공들은 400명이 맞아요. 그러나 2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들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짐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

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소유를 도울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직자다 보니까 늘 나눔,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자기의 그 콩팥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기증하겠다 이런 것을 늘 약속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헌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하루는 콩팥 질환으로 인해서 매일 투석기의 의지에 살아가는 남자의 딱 한 사연을 접하고 목사님이 아, 이 사람한테 내 콩팥을 떼어주면 되겠다 해서 기증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마치고 그 기증하는 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이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려고 마취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사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의사들 눈에는 콩팥을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콩팥과 연결된 동맥이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너무나 크게 부풀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팀은 목사님의 신장을 떼어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너무나 위급한 동맥까지 함께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목사님에게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오늘 이 수술대에 눕지 않으셨다면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남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의 뉴스로 알려지면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그저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연약하고 뒤처진 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그를 도왔더니 그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이 도움의 과정을 통해 내 목숨의 위기까지 건진받는 기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 몇 배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돼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탈진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간증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가난을 겪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할 때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이 가난과 배고픔을 절대로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된 동력이 되는 거죠. 이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30대 후반에 그는 자기 회사를 세우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엄청난 돈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분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앙이 좋았는데 너무 많은 물질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급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 자기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 좋은 차 타고 뭐 늘 호텔에 사람 만나고 그런 모임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죽지 않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것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이분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번호는 떴는데 전화는 끊긴 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시 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를 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불길한 마음에 혹시 회사가 어려워졌나?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개 던졌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밤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두렵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오래전부터 자기가 거둔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불면증, 공황장애로 이미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이 막 점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울었던 거예요. 제가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당신을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전화했듯이 새벽에도 금요 철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행히 이 집사님은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새벽 예배도 철야기도 나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20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때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막 공부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였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영화 필름처럼 자기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때 청년 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나에게 이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은 대로 자기 회사에 정직하게 교회에다 십일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남는 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쓰던 그 돈들을 다 세상으로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그룹들을 위해서.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스스로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해야 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 일에, 좋은 일에 자기에게 주신 소유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동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너 미쳤냐?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그 돈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을 때는 점점점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켜지지 않고 이 소유를 좋은 곳에 흘려보냈더니 나는 난생 처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0: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4-2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입추의 절기가 지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선선한 날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며칠 전보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날씨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뜨거운 여름처럼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계속될 때도 있지만 가을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고백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영혼의 해피피치니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가 비발디의 콘체르토 양식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크 시대의 협주 양식,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을 완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4번의 3악장은 특별히 가장 화려한 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가의 모방 기법과 또 콘체르토 그라소 형식의 대표적인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 그러니까 합주, 독주, 합주, 독주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형식들이 잘 결합되어지고 또 독주 부분을 감당하는 바이올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묘미들이 이 작품의 또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의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스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29번의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생상의 작품답게 아주 그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낭만주의적인 피아노 기교를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은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또 아주 당대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였던 생상스가 이 작품이 연주되었던 1869년 11월에 이 작품의 피아노를 직접 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상의 그 프랑스적인 아주 멜랑콜리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면이 피아노의 기교와 잘 결합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29번의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 샤를르 뒤뚜아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까미우 생스장수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29번의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존 루터의 작품이죠. 오비조이 프린돌로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4번 왈츠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의 삶이 조금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보내는 노동자 수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와 일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중

집중적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고용을 했을 때 지불하는 업체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일하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한 줄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조찬미 씨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화를 벌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의 주민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 모습을 점점 또렷하게 드러내면서 예전에는 어디든 값싼 노동력으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데일리 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의 계약상 월급이 3,000위안 안팎였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쥔 돈은 3,000위안 중에 600위안이었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600위안도요. 월마다 받는 600위안 가운데 북한에 가면 내가 너를 추천해서 너를 해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하죠.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의 반복인 그곳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일하는 중인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출퇴근 중인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이렇게 OAP데이 듣는 이 모든 시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또 출석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시간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통일 배우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오프닝에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 우리로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받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보내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유엔이 이 외화벌이를 허용해준 국가에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는 북한의 군인이나 특정 기관 소속 인력들이 실제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여럿 포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력을 러시아 건설 현장에 보내면서 러시아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보내면서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1번 외교관, 2번 유학생, 3번 관광객. 외교관,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갈지, 유학생으로 갈지,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지. 참고로 2년 전에 러시아에 수천 명을 보내려고 비자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자로 가는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지는 않겠죠.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교관일까요? 유학생일까요? 관광객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엠프렌즈가 함께하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통일 배우기의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노동자들을 보낼 때 북한 주민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낼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위장 신분으로 갈지. 외교관 1번, 유학생 2번, 관광객이 3번인데요. 보통 가면 몇 년 동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통제를 받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픈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노동자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2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올해 3월쯤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성과 사회안정성, 핵 관련 기관에 소속된

된 군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죠. 정상국가를 원한다면서 정상국가의 모양을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북한인데 정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실 줄 믿으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해외에 나가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장시간 일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데일리NK가 조사한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상의 월급이 3천 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럼 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계약상 임금인 3천 위안의 어느 정도일까요? 1번 50%, 2번 80%, 3번 20%. 50% 절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8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를 손에 줄까요? 60만 원이니까 뭐 3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을 뺀 금액이 48만 원이 들어올지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20% 절반 아니면 80% 어느 정도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별도로 답장을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답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도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기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퀴즈 정답 나누면서 OAP데이 마무리할 텐데요.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을 때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돈은 약 어느 정도일지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20%였습니다. 실제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2만 원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갔을 때 그 월급 가운데는 의료비용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본인이 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 돈을 들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간부, 간부의 간부, 간부의 간부의 간부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이런 북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그날 서로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0% 맞춰주신 분들도 제가 선정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녘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은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

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스무 살에서 예순 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겔을 기준으로 은 오십 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삼십 세겔이다. 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이십 세겔, 여자는 그 값을 십 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다섯 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26장 36절에서 27장 1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어제 예배도 잘 들으셨을 테고, 또 지역별로 있었던 광복절 연합 예배 역시도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뭐 각 지역별로 뜨겁게 그 예배 드렸겠지만 충주에서는요 정말 감사한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 예배 그리고 극동방송 충주주교소 개소감사 예배가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충주 효성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6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예배는 여기서 끝났지만 이제 이곳 충주에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겠구나. 사실 충주라는 곳은요 한때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던 땅입니다. 인구가 20만, 지금 현재도 20만, 과거 1990년대, 2000년대도 20만 명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청소년 집회가 열리면 청소년들이 무려 2,0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구 20만에 청소년 2,000명이 모이는 정말 뜨거운 땅이었죠.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불길을 충주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타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계속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많은 충주에 계신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다시 한번 또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의 전파가 그 충주 땅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한다는 그 생각을 모두들 하는데 얼마나 그 기대가 되는지. 충주도 중계소 주파수는 똑같습니다. 104.7. 청주와 똑같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충주에서도 차 안에서, 가정에서, 또 병실에서, 일터에서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께를 이끄는 이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을 듣게 될 텐데요. 이제 대전과 천안과 공주와 이 중부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충주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꿨던 또한 그리고 있는 그 90년대 또 2000년 초반까지 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충주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죠. 자, 바로 이 찬양처럼 말이죠. 원의 싱어즈 부흥 있으리라.

아멘. 네, 이사장처럼 정말로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이제 극동방송이 새롭게 시작한 충주에 정말 그런 부흥이 있겠죠?

아, 극동방송을 뭐 대전 같은 경우는 1980년도 후반부터 들렸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었던 데는 그런 곳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충주처럼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 들렸던 난청 지역이었습니다. 아예 중계소가 없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부터 충주에도 이제 그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감사 예배를요 어제 오후에 드리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그 감동,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니 충주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이 시간에 문자로 충주 축하하시는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지금 충주에서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충주에 계신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의 축하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바쁘시겠지만 우물정 9330번으로 충주 시작을 축하합니다. 충주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정말 부흥과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충주에 계신 분들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충주에 계신,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차량 주파수 스티커가 있어요. 충주 걸로 만든, 네, 충주 주파수가 새겨진 104.7이 새겨진 충주 전용 차량 스티커를 충주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되느냐? 네. 충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이고요. 충주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충주에 계신 모든 분들께는 주파수 스티커를 보내드리고요. 아, 충주가 아닌데 대전과 뭐 청주, 중부권에 듣고 있는데 저희는 받을 수 없는지, 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뭐 다른 지역에서 붙이고 다니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을 수 없으니 없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보내드릴 테니까 충주에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꼭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충주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우물정 9330번으로 충주 보내주시고.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충주 이외 지역에서는 극동방송 이제 충주에서 시작된 걸 축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하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충주를 축하해 주시면 여러분들 중에 추첨 통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충주를 축복해 주시죠. 자,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거는 9507번님께서 무더위 속 시원함을 주시는 2시의 기쁨 PD님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인사하셨고 감사합니다. 4422번님도 오늘 아침부터 소식을 많이 들었다고요. 충주 소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린다고. 아이, 참 얼마나 아, 기분 좋은 일인지. 아산에서 들어오신 5223번 또 계시고요. 9507번님도 정말 축하한다고. 자, 3104번님은 아, 어제 충주 효성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효성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뭐라고 주셨냐면 3104번이신데 어제 교회,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 예배뿐 아니라 나라사랑축제까지 충주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야, 이건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라사랑축제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주는 여수와 익산에서 있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충주효성교회에서 대전극동방송 어린합창단이 공연을 살짝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도 이렇게 충주에서도 나라사랑축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충주에 계신 분들은 충주라고만 문자 주셔도 주파수 스티커를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죠.

네, 마커스 워십의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네, 이 찬양으로 많이 알려진 그 곡인데요. 자, 도시 17번 현재 듣고 왔습니다. 야, 충주를 축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충주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다 생각이 나면 충주의 지인들이 있으시죠? 이제 충주에도 극동방송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충주를 축복하시면서 문자 주시면 되는데 5329번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충주 중계에서 축하드립니다. 처제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대전 극동방송을 2011년부터 인천에서 화성 향남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쭉 듣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방송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야, 이 5329번님도 새싹 표시가 찍혀 있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문자를 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다가 이 충주를 축하해달라는 얘기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지금 이분 연락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주에 아는 지인이 있으시죠? 그분들께, 그분들은 극동방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안 들렸거든요. 저희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만 해도요, 청주에는 방송이 올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대전 극동방송이 오랫동안 들리고 있었어요. 20년이 넘게. 20년이 뭐예요? 더 오랜 시간을. 그런데 충주는 그런 들리는 지역에서 굉장히 난청 지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주가 이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 없겠죠. 네, 꼭 주변에 있는 충주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시간은 충주를 축복해주시고 또 충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충주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차량 주파수 스티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278번님도 충주라고 주셨고요. 2942번님도 충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충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요. 5824번님은 친한 친구의 고향이 충주랍니다. 충주 지역이 복음으로 더 부흥하길 기도한다고 또요.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충주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을 좀 더 들을 텐데 이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충주 땅이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0: 그 얘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1: 참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다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이 많이 심했어요. 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순간순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0: 네.
1: 믿음이 없을 때 새벽 예배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많이 듣고 힘을 냈었어요.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이게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는 지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0: 네.
1: 그 친구도 지금 췌장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새벽 예배 갔을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을 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고 그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 신앙이 자라게 됐고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을 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없겠지. 그냥 막연하게 믿음도 없지만 그냥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말씀 안에 돌아오면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견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날마다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2시의 기쁨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네, 일대 신앙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신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는 아시는 것처럼 선물이 좋은 게 나가죠. 네. 뭐 선물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을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들으셨던 그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할머니 때부터였는지 어떤 가정은 보니까 6대째 신앙을 이끌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믿기 시작하시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전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내용을 우물정 9330번으로 간략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30번을 받는 번호에 입력을 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충주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 이분들 중에서 5824번, 네, 5824번께 먼저 선물 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까 그 처제가 그곳에 살고 있다고 축복해 주셨던 5329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물정 9330번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신앙의 일대를 말씀해 주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죠. 네, 신청곡은 우물정 9330번으로 역시 같은 주소고요. 지금 연락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곡을 신청하셨군요. 진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뭐 본인 소개가 다니시는 교회나 성함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는 평택 안중에 예수총회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0: 어디예요? 지역이 다시 한번.
1: 평택 안중입니다.
0: 아, 평택 안중에.
1: 네,
0: 예.
1: 그리고 저 이름은 임수경입니다.
0: 임수견 장로님이시죠?
1: 이수경.
0: 이수경 장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예,
0: 아,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이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이 장로님 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 여쭤보고 있거든요.
1: 네.
0: 예, 어떻게 처음 이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다녔었습니다. 누구나 뭐다 다녔다고도 그러시긴 하는데,
0: 네.
1: 몇 살까지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녔었고요. 이제 뒤에 저희 집, 뒤쪽에 아줌마가 살으셨는데, 아줌마가 이제 저랑 나이가 2살 차이 났는데, 그분 따라서 많이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이제, 멀리 하게 됐고,
0: 그렇죠.
1: 이제
0: 안 가게 되죠. 예.
1: 전혀 생각도 없었고,
0: 예.
1: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했었는데, 뭐 제가 많이 놀리고 했죠. 뭐 교회 가면 뭐 주냐? 막 그래가면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교회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그 13년도에 그 눈을 다쳐서,
0: 네.
1: 저희 아내랑 아이들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기 병원에 찾아오셔서
0: 네.
1: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제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근데 사실 비 오고 눈 오는 날만 갔었어요.
0: 네.
1: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0: 아하.
1: 못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처남이 이제 그 개척을 하셔갖고 이제 순남 교회에서 이제 성직이 됐었고.
0: 아하. 그럼
1: 그래서 이제
0: 처남 되시는
1: 지금은
0: 분은 목회자시고.
1: 목회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0: 또 다른
1: 그
0: 일을 하게
1: 코로나
0: 되죠.
1: 때
0: 예.
1: 코로나 때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가 있다가,
0: 네.
1: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목회 활동 못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이고.
1: 그래서
0: 그런데,
1: 아무튼 뭐,
0: 예.
1: 저희 아내랑 저희 뭐, 손 아래 처남인데 네,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0: 그래요. 아까 지금 스스로 고백을 하신 것처럼 이 축구가 보통은 주일날 많이 해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래서 사실은 젊을 때는 그 축구가 재밌으니까.
1: 예.
0: 네. 그렇게 했고. 또 신혼 초기에는, 아내 교회 다니는 걸 방해는 안 했지만 놀리기는 했다.
1: 놀리긴 했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뭐 교회 가고 그러는 거는 이제 뭐 싫어하지는 않았었고요.
0: 네.
1: 또 이제 신혼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갔었습니다.
0: 네.
1: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
1: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두번 정도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었고요.
0: 그럼 장로님, 지금 아마
1: 예.
0: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1: 예.
0: 남편 교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예전에 그 장로님처럼
1: 예.
0: 주일날 뭐 운동을 간다든가 낚시를 간다든가 또 친구들과 모임하느라 그게 더 재밌어서 아직은 교회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의 배우자분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분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
1: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만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0: 네.
1: 글쎄, 저는 본인들 생각에
0: 예.
1: 마음 먹게 달려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0: 그렇죠.
1: 저는 제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내분이나 이제 뭐 같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동료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권면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네. 그 축구할 때의 기쁨보다 이제는 교회에 올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시죠?

0: 많죠. 그리고 이제 축구할 때도 이제 그 동료들이
1: 네.
0: 넌 빨리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시장 개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네.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네. 한 덕분에 또 지금도 장로님도 마음을 고쳐 먹으시면서 이제는 한 교회 장로로 이제 임직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0: 예.
1: 네.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동방송 애청자도 되셨는데
0: 예.
1: 앞으로도 그 신앙 잘 유지해 주셔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장로님 통해서 이 교회 앞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장로님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해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떻게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역시 우물정 9330 공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는 또 신청곡 한 곡을 더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용기 내셔서 문자 주시면 선물을 좋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피아오십의 말씀 앞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이 두 끼, 예, 두시의 기쁨은 선곡 맛집.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문자 한 통 한 통이 제 진행하면서는 참 힘이 많이 나요. 아, 그 부흥 회복. 그 어제 충주에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스겔 골짜기를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주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복음화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이 그곳에서 전파를 24시간 전하기 시작하면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이 찬양이 그 땅에 정말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들리고 있는 곳곳, 충주를 비롯해서 청주, 대전, 공주, 천안, 그리고 좀 전에 어떤 분은 옥천에서도 연락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방송되고 계신 괴산도 있고 또 지금 뭐 우리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예, 듣고 계신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생기가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극동방송이 쉬지 않고 24시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방송을 더 알려주시는 방법은 저희 차량 주파수 스티커는 저희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차 뒤에다가 이걸 꼭 붙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가게 앞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도 붙여주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건 극동방송을 부흥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같이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 또 회복 이 역사가 여러분들 지역에 그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선곡 맛집이라는 이 칭찬을 듣고 나니 어떤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까 하다가 주말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마지막 곡을 연주하는데 그 곡이 이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송가였는데요. 이 찬송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타이타닉 호처럼 비록 우리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으로 출발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개학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이 이제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 우리 8413번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5번님, 익산에서 고맙습니다. 049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네,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름으로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종호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추가 일하신의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 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오,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본부에 이어서 충주 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지역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0: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 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크,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렇죠? 이야,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 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 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아,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1: 네, 여보세요?
0: 자, 방은경님, 언니.
1: 네.
0: 맞죠?
1: 네. 자,
0: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1: 네.
0: 동생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네,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2: 네.
0: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2: 아, 네네. 목소리가 비슷해서.
0: 목소리가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네.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2: 네.
0: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방송인 네, 거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2: 예.
0: 예, 처음 들었어요?
2: 예,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2: 네.
0: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인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2: 아, 네.
0: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 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2: 아, 네. 오늘 예. 그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예. 식사 겸 해서 모여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딸이 네. 몇 살인데요?
2: 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2: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방학인가? 아,
2: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0: 아, 방학이구나.
2: 아, 네.
0: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2: 네.
0: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족이 다 모였습니까?
2: 아, 저희 자매고.
0: 네.
2: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0: 예, 예.
2: 예, 같이 모여있어요.
0: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네.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2: 네네.
0: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네.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2: 아, 예빈이요.
0: 예빈이.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해요.
3: 예빈이.
0: 우리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네.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3: 네. 아~
0: 제가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아,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

0: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쭈꾸미가 좋아요.
0: 쭈꾸미,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죠?
1: 저는 예,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 네. 견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1: 네.
0: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1: 아, 네.
0: 그쵸?
1: 맞아요.
0: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1: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예.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예.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예. 한 주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네.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아. 집합.
0: 코로나 계기로.
1: 예, 온라인으로 이제 다 드리게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0: 맞아요.
1: 다시 나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우리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1: 아.
0: 다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네. 참 많은데,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1: 아,
0: 하나님께서 네.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1: 네.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0: 네.
1: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예.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0: 야, 예빈이는 나가고 네. 있구나.
1: 네, 근데 둘째는 예.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예.
0: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어머니는 어떠세요?
1: 아, 어머니는
0: 예.
1: 아주 열심히
0: 신실하신
1: 네, 예. 신실하신
0: 어머니는 지금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 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2: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2: 아유, 기도는 해도 조마조마 하진 않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그래.
2: 아유, 그럼요.
0: 알아서 되겠지, 이러면서.
2: 그럼요.
0: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네. 혹시 극동방송 아시나요?
2: 예, 알죠.
0: 잘 알고 계세요?
2: 네.
0: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네.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2: 네.
0: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2: 네.
0: 우리가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2: 네.
0: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방소희님.
3: 네.
0: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3: 네.
0: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은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3: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3: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고요.
1: 네네.
0: 우리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2: 아, 네.
0: 아, 은경님. 아,
2: 네.
0: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 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2: 네.
0: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 네.
0: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라고 하면서.
2: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소희님.
3: 네.
0: 잘 들으셨죠?
3: 네.
0: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이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3: 네. 네.
0: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네.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3: 네.
0: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3: 네.
0: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 네.
0: 예빈이
3: 네.
0: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네.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3: 인생 찬양이요?
0: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3: 원하고 바랍니다.
0: 바라고 원하고.
3: 네. 잠시만요.
0: 원하고 바라고 잠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3: 네. 아, 네.
0: 원하고
3: 기도합니다.
0: 바라고 기도고 합니다.
3: 네.
0: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3: 아,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0: 네네.
3: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0: 네네.
3: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0: 네네.
3: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0: 그렇구나. 예.
3: 네.
0: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보셨어요?
3: 아, 네, 저도, 네, 불러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0: 그렇구나, 예.
3: 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3: 네.
0: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가 이제
3: 네,
0: 오늘
3: 네,
0: 언니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네, 네.
3: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할게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3: 감사합니다.
0: 견과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 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0: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밌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택배 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2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 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방학 또는 몇년 방학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화이팅 하시라고 7770번님 사랑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인격의 주님께 너무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크,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1: 아니에요.
0: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갖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정차하셨어요?
2: 네, 마침 여기
0: 마침, 마침,
2: 있어서.
0: 마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것 같은데.
2: 네.
0: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2: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2: 네,
0: 라디오는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2: 네, 맞아요.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2: 네.
0: 길이십니까?
2: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2: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
2: 학원을 마치고 지금 롤러
0: 롤러
2: 스케이트장으로
0: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2: 이동. 예,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딸.
2: 네.
0: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2: 아니.
0: 그냥 그
2: 너무 좋아요.
0: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2: 네. 그,
0: 예.
2: 그걸
0: 하긴
2: 몸에
0: 롤러
2: 할 수.
0: 스케이트도 실내장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수 있으니까.
2: 예,
0: 그쵸?
2: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0: 인라인 스케이트가
2: 있어서.
0: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쵸?
2: 네, 인라인은 또
0: 또
2: 다르더라고요.
0: 달라요.
2: 네.
0: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

0: 방학.
1: 아이 교회 방학.
0: 아이 교회 방학.
1: 저희는 잘 다니는데,
0: 예.
1: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0: 예, 예.
1: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0: 아,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1: 네,
0: 교회 방학.
1: 방학입니다.
0: 어, 얼마나 방학이에요? 얼마나 방학?
1: 아, 이거, 그,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0: 어.
1: 그래서, 네.
0: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아빠는 잘 다니는데 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네. 그렇죠?
1: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0: 아 그랬구나
1: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응? 엄마 전화가 와 이래
0: 어 아이가 이 방송을 들으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 통화하고 싶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2: 오하윤
0: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네. 오하윤 하윤아, 하윤아,
2: 네?
0: 응.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2: 네.
0: 응.
2: 네.
0: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2: 네.
0: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2: 어.
0: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가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2: 딱히 그런 건 없는데.
0: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한번 다시.
1: 어, 아저씨.
2: 택시도구 같은 거, 예, 색연필 사인펜을 막.
0: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2: 네.
0: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2: 네.
0: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김 있잖아. 김 싸먹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세트, 연어,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2: 레모나 비타민이요.
0: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2: 저 아기 있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0: 아 진짜? 하윤이가 네.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2: 집에 아. 많으니까 괜찮아요.
0: 뭐가 괜찮아?
2: 집에 많으니까.
0: 집에
2: 괜찮아요.
0: 많으니까. 그래. 좋아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1: 아, 피디님 감사해요. 예. 저는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0: 알겠습니다. 쭈꾸미.
1: 아, 감사합니다. 예.
0: 하윤아.
2: 네?
0: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2: 네. 네.
0: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네.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2: 네.
0: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2: 네.
0: 그런 것처럼 교회도 네. 돌아가야 돼.
2: 네.
0: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네. 보고 싶어 하셔.
2: 네.
0: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2: 네.
0: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2: 아.
0: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윤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응?
2: 그렇군.
0: 예수님이 우리 하윤이 엄청 사랑한대요.
2: 그래요?
0: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윤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2: 맞아요.
0: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2: 네.
0: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네. 하나님께 네.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2: 네.
0: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2: 네.
0: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네. 있지?
2: 네.
0: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2: 네.
0: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2: 네.
0: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연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0: 계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1: 네. 이번 주 꼭 나갈게요.
0: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1: 네.
0: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1: 아.
0: 우리 하윤이 좀 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1: 네.
0: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네. 따라서. 자.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1: 네.
0: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1: 네.
0: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1: 네.
0: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1: 네.
0: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1: 네.
0: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1: 어린이 찬양도 돼요?
0: 오, 한번 얘기해봐, 제목.
1: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0: 하나님을 만나요.
1: 네.
0: 하나님을 만나요.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제목 맞아?
1: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0: 아우,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1: 네. 네.
0: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2: 네.
0: 예.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2: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2: 네.
0: 참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2: 네. 예. 하윤이가
0: 무슨 예. 하윤이와 함께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2: 네.
0: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하윤이 빠이빠이.

야,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새끼라 듣다가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직관에서 제3회 HNU 월시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 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주 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되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년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야.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에 나도 얘는 쉰둥이에요. 근데 이 신둥이는 아이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

아브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에 낳은 겁니다. 91세에. 그럼 91세에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 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과 둘 합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으로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알아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라고 합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이에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아,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아, 얘는 잘 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의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를 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에 안 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 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아그때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고태 때마차 옵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상자 끝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의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가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에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아기를 내 젖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 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탁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하수에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0: 시를 해놓기는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905년 러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사할린 남쪽 땅을 차지했다. 그곳의 풍부한 석탄과 목재를 전쟁에 쓰기 위해 한인 수만 명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했다.

0: 대충 먹고 들어가자.
1: 네? 여기서요?
0: 그럼 뭐 항상 거하게 차려놓고 물 줄 알았나?
1: 아니 그래도 눈밭에 그냥 앉아요.
0: 싫으면 서서 먹든지.
2: 자, 이 점심 받아라.
1: 에? 이게 전부예요? 엄청 배고픈데.
2: 처음이냐? 에이. 자, 오늘만 두 개.
1: 아, 감사합니다.
2: 그나마 바람 덜 불어서 앉아 먹지. 원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가.
1: 아니, 밥도 안 먹고 이래요?
3: 밥보다 할당량이 먼저야.
1: 근데 주먹밥 이거 몇 개 먹고 힘이나 쓰겠어요?
0: 우리 말이 맞노? 어? 다 먹었으면 내 따라오나?
1: 네, 아직 먹는 중인데요.
0: 그럼 빨리 처먹든지. 주둥이 그만 털고.
1: 네.
3: 첫날이라 그나마 좋게 봐주는 거야. 내일부터는 얄짤 없어. 얼른 먹어. 다 꽁꽁 얼기 전에.
4: 신입이가 반찬 타령하나. 가면 시원한 누남 좀 드리지 와.
1: 네? 어?
4: 한번 먹어봐. 시원하고 배부른 게.
1: 어? 뭐, 이거 그냥 딱딱한 얼음인데요?
4: 얼음이 얼음 맛이지 뭐 달달할 줄 알았더나. 그냥 김치다 생각하고 먹으면 김치인기라. 안 그나?
5: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얼어붙은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한 사람. 그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다.
0: 니 똑띠 들으래. 이 전등 꺼지면 니 목숨도 꺼지는 기다. 알겠나? 허리 팍 굽히고 내 뒤꿈치 잘 보고 따라오나?
1: 네.
2: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못 가면 우리가 더 고생이야.
3: 너무 겁주지 마요. 처음인데.
4: 뭐 꼭 겁먹은 토끼가 너. 마이 무섭나? 어? 걔한테 걸리적거리면 내 뒤에서 발로 차줬구만.
3: 아니 성님도 그만 좀 놀려요.
4: 뭐 내가 뭘 했다고? 어?
5: 검은 굴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축축하고 눅눅했다. 머리 위에 달린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곡괭이 소리가 울리고 칼날 같은 석탄 가루가 목을 긁었다.
1: 저기, 잠시만, 저기요, 잠시만요.
0: 뭐하노? 좀 잡아라.
1: 야, 야, 정신 차려. 어? 좀 쉬어.
0: 물 가졌나? 물.
1: 물 여기 있어요.
4: 아이고, 막 이 가다 숨 넘어가겠다. 얼른 끌어내서.
0: 어디서 연기 같은 게 왔으면. 아, 뭐하노? 누구 자리 좀 잡아라.
1: 예, 예.

0: 제가 발 잡았어요.
1: 이 약구를 와 여보를 보낸 게.
0: 야 임마, 야 임마 눈 좀 똑바로 뜨봐라.
2: 섹시야.
0: 엄마, 엄마야, 야 지금 뭐라카노 내보고 섹시라했나?
1: 아 못들어. 얼른 잡아 당겨.
3: 그날 갱도 안에서 쓰러진 그는 동료들의 희생으로 겨우 땅 위로 나올 수 있었다. 그가 눈뜬 곳은 허름한 집의 작은 방, 탄내가 가득한 곳이었다.

0: 아우, 인자 깼는 같다.
1: 어? 아, 죄송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서.
2: 자, 마시라. 동심이 국물 그 귀한 기다. 흘리지 말고 다 마시라.
0: 아이고, 매, 내 조상치를 그 어찌나 조마조마하든지.
1: 저, 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0: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어떻게 나왔겠노? 저 아재야가 들쳐매고 나왔지. 딴 사람이었으면 본척도 안 했을게라. 저 아재니까 살려주지.
2: 니는 그런 말을 뭐하러 하노?
0: 뭐 내 틀린 말 했나? 뭐 갱도서 지모만은 못 챙기면 니만 죽는 거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기다. 알겠나?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힘쓰는 건 자신 있었는데.
2: 그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서 극한다. 일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열심히 말고 요령껏 눈치껏 해라. 요령 없는 놈은 니처럼 바로 쓰러져 본다. 알겠나?
1: 네, 감사합니다.
2: 새 신랑이면 살아서 돌아가야 할까 아이가?
1: 어떻게 하셨어요?
2: 암만 정신없어도 그렇지 안 나보고 색시락 했으면 어쩌노?
1: 제가요?
0: 내가 색시 맹기론 곱긴 하지.
1: 제가 그랬다고요?
3: 다음날 새벽 눈보라가 잦아들기도 전에 갱도 앞은 교대 인원의 발걸음이 몰린다. 쓰러졌던 어린 남자도 무거운 곡괭이를 메고 다시 줄에 서 있다.
4: 어? 쟤 살아있네?
5: 아, 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우.
4: 야, 내가 주먹밥 한 개 더 줬는데 어제 픽 쓰러지더라?
1: 아, 뭐, 그게.
4: 오늘도 못 버틸 것 같으면 가서 못 하겠다고 그냥 딴 데 가.
5: 오늘 우리 누구 때문에 할당량 밀려서 두 배로 캐야 되는 거 알지?
1: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신 바짝 차리려고요.
4: 그래. 어떻게든 끝까지 버틴다 생각하고, 응?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갈아 넣어. 그래도 살뚝 말뚝이야.
5: 쓰러질 거면 미리 말하든지. 이번엔 그냥 죽게 놔둘 참이거든?
0: 아, 그만들 좀 하거라, 아저. 힘들게 붙여놓은 목숨인데.
2: 다들 버텨, 가! 얼른! 원래 처음엔 다 쓰러져. 지들도 다 쓰러져 버놓고는 생색은. 고향이 어디라 했지?
1: 정읍이요.
2: 정읍이 어딨노?
1: 전라북도요.
2: 니도 모집 공고 보고 왔더나? 어? 돈 벌게 해준다는 말 믿고?
1: 아니요, 징용통지서 받고 왔어요.
2: 그러면 니는 끌려온 기가?
1: 네. 어느 날 주재소에서 순경이 와서는 대동아 전쟁 마지막 결전이다, 탄광서 6개월만 일해라, 이 얘기 듣고 어쩔 수 없이 열차에 탔죠. 근데 계약서엔 3년이 적혀있더라고요. 억울하다고 항의했는데 이미 사인했다고 때리고 묻고,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저씨는요?
2: 우린 여우면 돈이 된다 해서 따라왔더만 징역살이가 따로 없다.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 푼도 받은 적 없대.
1: 여기서 2년을 버티셨다고요?
2: 내도 시간이 이래 지난 줄 몰랐지. 요 며칠 전 나를 꼽아보니 2년하고도 석 달째나.
1: 저희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2: 있었으면 내 이러고 있겠나? 어쩌다 제일 지옥같은 갱도로 끌려왔노.
3: 아저씨의 말처럼 갱도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린 남자의 몸 또한 금세 망가져갔다. 허리를 굽힌 채 일하기도 하고 기어다니며 일하다 보니 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조금 달랐다.
2: 엄마! 니 지금 거기서 뭐하노?
1: 네? 아, 여기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2: 그래서?
1: 누가 잘못 잡고 쓰러질 수도 모르니까 여기 기둥 하나 대놓으려고요.
2: 뭐?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1: 얼른 이것만 설치하고 갈게요. 먼저 드세요.
4: 저 애 지금 뭐하는 겁니까?
5: 뭐하긴요, 기둥 설치한대잖아요. 안 흔들리게.

0: 저럴 힘 있으면 가서 탄이나 독해라고 하지.
1: 내 말이.
2: 근데 저 지날 때마다 불안불안했다. 왜 저 진작 저 생각을 안 했지? 어?
1: 아, 다 됐나?
3: 아, 예. 이제 안 흔들려요. 주님,

0: 안 그래요?
1: 누구 다칠까봐 했단 기가?
0: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고향 돌아가셔야죠. 모두 살아서요.
2: 그러면 그 내리막길 밧줄도 네가 한 기가?
0: 네. 위험하다 싶은 곳은 다 손보려고요.
1: 네가 와. 네도 힘들 텐데.
0: 형님 누님들도 죽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저를 끌어올려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요.
3: 신참의 입에서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6화 선한 사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세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간곡히 말씀하시며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준도, 선함의 기준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내 기준에 받아줄 수 없는 죄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시는 길이 다릅니다. 자신의 죄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께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도 싫어서, 용서가 안 돼서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갈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사람과 같았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죄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명확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던지셨고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틀리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우광혁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사랑이 우리를 노래 속 가사에 사랑이 우리를 아이처럼 행복하게 해요 들으셨나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포용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아이처럼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만나보실 작곡가는 충북 청주 출생의 작곡가 김동환입니다. 작곡가 김동환은 1937년 2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2020년 향년 83세로 사망합니다. 계명대학교 음대 작곡과 교수와 중앙대학교 음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국적 서정을 바탕으로 하는 가슴 저미게 하는 수많은 멜로디가 담긴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그리운 마음 그리고 가시꽃 사랑 등이 있지만 그의 곡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아련합니다. 향년 83세로 생이 다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이면 잠시도 피아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고 하죠. 피아노 앞에서 곡을 쓰다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곡가 김동환이 누군지 몰라도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요. 작곡가 김동환의 대표곡 그리운 마음, 강가에서 가시꽃 사랑 이렇게 세 곡 함께 할게요.

작곡가 김동환의 작품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가시꽃 사랑, 하옥이 시인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바리톤 박흥우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강가에서 지은경 시를 가사로 했고요. 테너 박범철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 그리고 김동환의 가장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곡 그리운 마음은 이기철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소프라노 송광선이 노래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작곡가 김동환을 더 잘 기억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작곡가 김동환이 충북 청주 출생의 작곡가이니까요. 그는 주성초등학교를 나와서 대성중학교, 청주상고를 거쳐 연세대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계명대 음대를 거쳐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를 거쳐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로 퇴임을 했죠. 오늘 작곡가 김동환을 만나봤습니다. 향년 83세를 살면서 180여 곡의 한국 가곡을 남겼습니다. 그 가곡 중에 두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두 가곡입니다. 모두 그리움이고요. 한 곡은 송문헌의 시를 가사로 했고 한 곡은 반영규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가사로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작곡가 김동환의 같은 제목의 다른 두 가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이 그리움 두 번째 곡으로 반영규 작사의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톤 최현수였고요. 앞에 곡 또한 그리움, 송문헌의 시를 가사로 해서 소프라노 김혜란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그 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더 선한 일을 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름일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의 길이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불의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끝날까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람의 생각처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별꽃 피는 밤, 김수정 씨의 진동주 곡으로 테너 이영화가 함께합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했던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오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된다. 교회를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다. 몸의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거나 상처가 나면 고통을 당하듯이 교회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도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화목하게 지내야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하고 싸우면 나가서 전도한들 열매가 있겠어요?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사명은 주 안에서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교회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로마 교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도 교회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서신을 써서 편지를 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죠. 제3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인데 왜 잘 알지도 못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 한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학적인 목적이죠. 바울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전하는 거죠. 당시에 잘못된 복음, 그릇된 복음, 유사 복음을 유사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구원의 교리를 바로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 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목적 때문에 로마서를 써 보낸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395년 이후에는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이렇게 완전히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나뉘기 전이지만 주로 사도 바울은 이 동쪽 지역,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되는 동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팀을 이끌고 나가 복음을 전하죠.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지금의 튀르키예하고 또 이 그

그리스 지역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동로마 지역, 동쪽 지역은 거의 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는 이제 서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사도 바울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그래 이제 서쪽 지역의 로마 교회가 동쪽 지역의 안디옥과 같은 그런 역할. 내가 이 서쪽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가 선교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22절 23절 오늘 십자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5장 22절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선교의 센터,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목회적 목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초창기 때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다수를 이뤘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비주류하고 주류가 역전 현상이 있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빼낸다고 이 주체 세력이 이 바뀌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 둘은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기름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 다른 거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 특별히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음식 규례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철저히 이 유대적인 그런 전통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 음식 규례에 따라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많은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믿음이 약해 보여요. 아직도 과거 유대교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는 거죠. 예, 바울은 어떻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양쪽이 서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15장 아주 집중적으로 양쪽이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내려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들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살면서 로마 교회를 섬겼는데 유대인 추방령, 유대인이 다 추방당할 때에 추방을 당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 마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나죠. 거기서 로마 교회 상황을 다 듣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자매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자매가 대단한 사람이죠. 배를 타고 고린도,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또 먼 육지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줍니다. 거기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다 읽어주죠. 로마 교회에는 이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를 받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보낸 이 말씀을 듣고 로마

이제라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단 말이죠. 이들이 내가 보낸 이 서신을 어떻게 받았을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해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 때 로마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로마서에는 나오지 않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교회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소청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기보다는 황제가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많이 기대하고 갈 기회를 많이 찾았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지만 정작 갈 때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받죠. 여러분이 바울이 단 알렉산드리아호가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이렇게 만납니다. 침몰 직전에 아주 극적으로 멜리데에서 지금의 몰타라는 데에 이렇게 닿아서 구조를 받죠. 바울이랭이 이 멜리데에서 몰타에서 석 달 동안 과동을 하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드디어 이탈리아의 보디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탈리아의 보디올에 이게 도착했다. 바울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며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죠. 이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소를 직접 가보게 됩니다. 아,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상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게 성지순례가 갖고 있는 굉장한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가보면은 아, 얼마나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올라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아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아비아 가두를 따라서 로마로 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비아 광장, 트레이스 테베르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아비아 가두를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 가두라고 하는 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수천년 전에 만든 길이지만 저게 다 돌로 되어 있고 지금은 다니기가 어렵지만 수천년 전에는 저기 고속도로와 같이 로마로 통한 그 아비아 가도 가이드하고 이탈리아 그 운전기사가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했지만 여기를 와보는 사람 처음 봤다고. 아, 이 길을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아비아 가두를 걸어갔겠다 싶으니까 굉장히 이 성경에 분명히 적신 아비아 가두, 아비아 광장, 또 트레이 테베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이제 여관들이 많은 그런 개역 한글에는 삼관, 세 개의 큰 여관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 아비아 가두에 있는 큰 도시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이곳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60km

피로를 달려와서 바울을 맞는 거죠. 로마로부터 60km까지 바울을 맞으러 온 성도들 나온 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염려했거든.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서신을 보냈는데 오해하고 당신이 뭔데 우리 상황을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아, 그거에 대한 염려, 걱정을 많이 했는데 60km를 달려오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염려가 있고 담대하지만 그때마다 그 성도를 보면서 감격하고 힘을 얻고 그들과 같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공동체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로마 교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참된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는 그냥 판단, 정죄, 심판.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은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런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탈무드를 보면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이 탈무드인데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더 이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14장 1절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지만 특별히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건 오랜 전통이 있는 거, 좋은 전통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 애창관에 공동 식사합니다. 우리 간단한 메뉴죠. 일식 3찬도 아니에요. 그냥 국밥 한 가지죠. 근데 왜 중요하냐? 모든 성도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이 공동 식사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시에 고기나 술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 고기를 쉽게 먹, 우리 어렸을 때에도 고기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 먹었어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도 먹을 수 없는 것이 고기입니다. 이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기는 어떤 정육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이 일부 유통할 때 구해서 귀한 거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 이방 신에게 바친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받쳐진 어떤 와인이라든가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를 향해서 로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딱지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 믿음이 약해서 아 그런 것도 못 먹는다. 뭐 이방신이 이렇게 대세냐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뭐 이방신에게 제사 지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도 못 먹는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하면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10절에서 바울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심판날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이 말씀, 명령을 내린 거죠. 예수님도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비판받는 거 싫은데 우리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예사로 한단 말이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자를 자꾸 배려하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믿음이 좋다 강하다 자랑하지 말고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사람은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거 추구하려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내가 하는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저촉이 되고 문제가 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가 힘들어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고 나에게 만족이고 내가 그거 할 때 너무 기쁘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서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어떤 자격이 있어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용보다는 배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죠. 조그만 차이가 지면은 우리가 서로 갈라쓰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나의 기쁨과 나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우리는 배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체의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지체의식.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 우리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가 어딨냐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거죠. 이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예, 로마 교회는 이 사소한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사소한 문제.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니까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식물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댐이 한 작은 그 틈으로 인해서 큰 댐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 사업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때, 노력해야 될 때 써야 될 그 힘들을 다른 일로 인해서, 엉뚱한 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나 저런 성도하고 같은 교회 지붕 안에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예, 아버지 실망시키죠. 아버지에게 수치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줘요. 근데 이 형은 동생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 형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이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기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우리 인간관계에서 왜 상처가 생길까?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덕규 목사님 이 작곡 작사한 이 가시나무새의 그 가사를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었네.

0: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해와 사랑을 기대하고 왔지만 날카로운 판단과 비판으로 상처 받았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납해 주셨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개념. 관계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관계를 바로잡아 주셔서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수 관계, 불순종으로 심판의 관계, 저주의 관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판단하고 배제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받아주고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보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보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흑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0: 분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에게 말하듯. 그리고 나는 분명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눈물을 닦으며 납득이 된다고.
1: 헤아릴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누구나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디서부터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모든 시간 나 혼자가 아니었단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평생 아픔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일찍 잃었고 자신도 오래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평생에 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에서 그 답을 지금 당장 얻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고백해요. 아이에게 말하듯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눈물을 닦으며 납득이 된다고 할 거란 거죠. 누구나 살다 보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셨는지, 왜 이 시간이 이렇게도 긴지,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아이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나는 우리의 매일이길 기도하면서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며 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새로운 한 주 일상이 시작된 월요일 오늘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와 인사들 오늘도 대환영이에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습니다. 받아보시고요. 한번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읽어도 좋고요.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서 읊조려도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전송해드릴게요. 찬양과 말씀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쉼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 10일자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꼭 챙겨가세요. 6457번님, 퇴근길 무더운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저녁 기도문으로 더위를 식히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457번님. 날씨가 도와줘도 힘든 하루하루인데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을 때는 더 지치기도 하죠. 수고하신 만큼 우리 6457번님 댁에 귀가하셔서 풍성한 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5101번님, 더운 날씨 일터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안전운행 지켜주심에 감사,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 행저질러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문 챙겨갑니다. 감사 감사 보내주셨어요. 참 이 감사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다가도 제가 5101번님의 이 감사로 넘치는 사연을 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네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오늘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괜히 옆에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심 받은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귀가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봐도 너무나 좋겠네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5101번님. 5142번님. 날씨가 더워서 매일 힘들어요.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날씨가 더울 때 혹은 날씨가 아주 추울 때도 우리는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142번님 그리고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 하루 힘들었던 만큼 오늘 하루 지쳤던 만큼 더 그 이상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해요. 가끔은 힘을 쭉 빼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이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힘을 빼려고 하다 보면 아, 내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두통도 생기기 쉽고 여기저기 결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도 쭉 빼지만 육신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힘을 내가 쓰고 있다면 힘을 쭉 빼고 릴렉스 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자,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들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이렇게 찬양도 풍성하지만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잠언 26장을 함께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있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26장 함께 할게요.

잠언 26장. 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수확할 때 내리는 비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지. 날개 쳐가는 참새, 날아가는 제비와 같이 까닭 없이 하는 저주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있듯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몽둥이가 있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그를 본떠 미련하게 대답해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자기 발목을 자르고 폭력을 받아들이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에 힘이 없듯 어리석은 사람들 입에 있는 격언도 그렇지. 돌을 팔매에 붙들어 메어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받드는 것은 술 취한 사람 손에 가시가 박히듯 어리석은 사람들 입에 격언도 그러하지. 모두를 다치게 하는 활잡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사람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했던 미련한 일을 되풀이하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지. 게으른 사람은 말하지. 길거리에 맹수가 있어. 광장 한가운데 사자가 있어.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듯 게으른 사람은 자기 침대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하지.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담그고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하지.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상식으로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이지.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열을 내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 불화살과 화살을 쏘아 죽이듯 어떤 사람은 이웃을 속이고는 말하지. 나는 그냥 농담한 거잖아. 나무가 동나면 불이 꺼지듯 헐뜯는 사람이 없으면 말다툼이 잠잠해지지. 숯이 숯불이 되듯 나무가 장작불이 되듯 말다툼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지피지. 헐뜯는 사람의 말은 맛난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찌꺼기 은을 입힌 진흙그릇이지. 입술은 불타오르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쓰고 있지. 목소리를 은혜롭게 하더라도 믿지 마라. 역겨운 일 일곱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속임수로 미움을 감추더라도 모인 무리 가운데서 그 나쁜 뜻이 드러나고 말지.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돌 굴리는 사람에게는 그 돌이 되돌아오지. 거짓된 혀는 자기가 짓밟은 사람을 미워하고 매끄러운 말을 하는 입

쑥대밭을 만들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26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서 함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가득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나설 일터가 있고 저녁이면 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 당연한 줄만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만큼은 넉넉한 기쁨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8월 10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는 세 글자를 7시 전까지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막막함 속에 있어도 때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함께 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본문이 드러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먼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본문 30

33절부터 36절입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세례요한을 보냈죠. 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방을 비춥니다. 한계가 있지만 방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죠.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지금 본문 앞쪽에는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병자에게 너가 낫고 자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요한이 직접 입으로도 증언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바쳐진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구속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선제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34절 함께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증거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언이었지만 요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하는 말이 나는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고 갈망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노라.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하는 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남은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주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은 십자 밑에 묻어주세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순장으로, 사형대 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환경미화하는 주의 종들로 쓰임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만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교회가 잘 된다면, 우리 이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내 일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거룩한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쇠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려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 나는 그냥 좀 잊혀져도 괜찮다고, 이 마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악이 다툼하는 데는 뭡니까? 너보다 내가 낫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소위 에고이스트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증거자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모세와 대화하신 그런 놀라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치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문제는 어떻게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를 그들은 신뢰했느냐?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6절,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말씀한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신실하게 모세오경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오실 메시아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선지자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존숭하고 따랐지만은 모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너무 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했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보지 말고 우리 기독교회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나라를 생각하는 면이라든지 깊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조라고 확신한다면 그의 삶이 희미할 수 있겠습니까?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겼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모세도 마지막 증거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본문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때 성령을 기름부터 다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37절 함께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영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보내주셨다,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파송하노라. 아멘.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예요. 천상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부 하나님의 이 보내신 뜻이 분명하지만 불신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우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뿐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사역을 바로 앞둔 때예요. 뭘 의논했겠습니까?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변화산, 우리 거기 올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 너희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내가 보낸 자,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신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해주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같이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주님이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극히 높이는 사역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마다 낭독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본문 39절 40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골자,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정독의 마지막은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셨는가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엠마오로 길을 갑니다. 수심에 젖어서.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야 나, 보냈잖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이리스도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터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27절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음식을 넣고 기도할 때 눈이 밝아졌죠, 제 아들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 막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가슴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저는 최근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채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모세는 토라, 모세 우경을 가리키죠.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 모든 성 구약 전체를 가리키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의하는 사람으로부터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존중했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다고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만 높입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 41절 이하. 여기에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41절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뭐 영광을 취하면 뭐 있겠습니까? 사람들끼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격 다짐을 하고 악의 다툼을 하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도 사람들 추종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마세요.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영광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먼저, Jesus first, 예수님을 앞장세우면 그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나는 나중에 돼도 돼요. 결론을 내립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장에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23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자 하면 같이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이 무엇입니까?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55절 우리 함께 할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불쌍한 나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죄는 남 두들겨 패서 폭행해서 이빨 부러뜨리거나 팔다리 부러뜨린 것도 큰 죄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천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자들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열 가지? 스무 가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아요. 자, 보여주세요. 몇 가지가 되는지. 지금 109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제일 보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가지, 간구와 진리의 사람, 거룩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종, 거치는 돌, 교회의 머리, 구속자, 구원의 뿔, 구원의 주, 구원자, 구주, 기름부음 받은 자. 얼마나 좋아요. 이름은 그의 속성과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부터 68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회중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응답을 합니다. 68절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득한 결과는 주님과 더 밀착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근히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증언한 세례 요한과 모세가 증언한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라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 결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따르라, 동행하라, 예배하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0: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중심이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깊이, 예수님을 따르는 농도, 예수님께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마음 한 입술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주, 구원주, 생명주, 능력주, 심판주로 믿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부모인 저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대게 승대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가족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자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 479개 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국의 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므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함으로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의 말을 소리내 말함으로써 찬양을 연습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스톱앤드레드의 곡으로 Everything, 이어서 샌디 몰건의 We Will Be Ther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CCM 그룹 글라디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찬송가 십자가 그늘 밑에서 Beneath the Cross, 그리고 What a Great Savior, 이어서 We Will Glorify,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네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뮤직 프레이즈 앨범 9집 중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입니다. Lord have mercy on us, 그리고 Change my heart of God,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리고요.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You are the King of Glory,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의 곡으로 The Lord's Prayer,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타미 호카의 곡으로 Jesus Your Name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에이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리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지선 전사님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하신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 아멘 제13호 태풍 돌핀이 한반도를 지나쳐 중국 동부지역에 상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려옵니다.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태풍이 오지 않아서 여름의 무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비바람의 위험은 피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숨막히는 열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태풍은 사람과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뜨거운 바닷물을 뒤섞어 생태계를 살리고 갇혀있던 열기와 공기를 순환시켜서 더위를 식혀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야 공기가 깨끗해지고 열기가 식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태풍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를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부는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쌓인 묵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단단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맑고 선선한 공기가 차오르듯이 주님은 그 시련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고 깨끗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와 광민희님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이 거센 태풍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서 마주하기 두렵지만 한편으론 열기로 가득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풍의 성질이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태풍은 당장은 거세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센 바람을 통해 내 안에 묵은 것들을 씻어내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말이죠. 피하고만 싶었던 바람에 마음이 유난히도 고단하셨더라도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13호 태풍 돌핀이 한반도를 지나쳐서 정말 다행이고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중국에서도 큰 아픔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없기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서울 챔버 싱어즈의 폭풍 가운데 주의 음성 이 찬양과 가이 펠로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양 그리고 지선 전도사님의 고통의 멍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3798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갑자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몇 년 만에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됐어요. 그 동료가 이전 회사를 그만둘 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아무 연락도 없이 3년이 흘러서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보고 싶었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직도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모습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잊고 지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용서와 위로가 될 것이라 믿으며 문자 남겨요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3798번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동료분께서 퇴사하셨고 또 3년 만에 만났을 때 느끼셨던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정과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청하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득 누리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3798번님께서 신청하신 내 이름 아시죠? 내리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와 줄리어드 트리오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연주 찬양 메들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잔잔한 곡 가져왔습니다. 샘 오케 리멤버 기억할게요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내가 무너지고 길을 잃고 또 외롭고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절대적인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느끼고 기억하며 아픈 이들을 품겠다는 내용을

여러분을 위해 전해드린 샘 오크의 Remember, 기억할게요 라는 영화 찬양과 하은의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세바스테인 덤레인 짐리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영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 하루 붙들고 있던 염려의 무게를 이 밤에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다시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거트우드의 Bless God, Phil Wickham의 Hymn of Heaven,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은님 목소리는 밤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은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동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지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팀르 월십의 죽게 붙들립니다. 위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의 주은의 힘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메시나팸.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입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초롬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간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힘 오브 디 에이지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

말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기도, 한 줄 메시지도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따르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거기 풀만간 저러고 무게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틀리고, 우리 힘 못 틀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곧!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또 가는데, 13, 14, 15, 16, 18, 다섯 개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격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온통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는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신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마치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송이 떠났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들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송이 버스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의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제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지 확정 기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저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가지고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 뭉치에다 저 팔다리 이게 묶어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며칠 있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덩치 이름 물어가 저 쪽수를 잡아놓고, 끌고 나와요. 의자에도 앉으래. 앉으니까, 그대면, 어제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었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 찍어 먹었거든요. 설마 광어 내려라지.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이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 날에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돌아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얘는 그라스 주라고. 그래서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가서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한 조금 마시고 너희 뭐 뭐야? 나 성주오냐? 성주 뭐 있어? 몇 명 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수함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네.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그때는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그러다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 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린 거에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난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

0: 그래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 생명 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용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 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대면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 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성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있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정신적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다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아서 많이 죽으면 살아났죠? 90년도 그 작전에 살아났죠? 그다음엔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4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3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1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오고 또 헌신해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무기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 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 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와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첨단 인공지능 대신 저비용의 소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력과 인터넷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저의 아들이 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 전쟁을 취재하며 강원도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가량이던 소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 현장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소년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조부 누이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 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일본의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 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농장 일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농경지와 논판 양어장에 물을 대기 위해 농장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동원돼 새벽부터 무더위 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1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 5508 성도님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ㅇ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공익활동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겨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 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0: 네.
1: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네.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뭐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네. 그래서 두 쪽을 고민하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대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0: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선택한 부분은 내가 몸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대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 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네. 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1: 네.
0: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를 한 2년 지나니까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도록 네.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일을 내가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 게 지금 조경기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서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기사 과정은 과정평가형이라는 기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평가형으로 5, 6개월 정도를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은
1: 네.
0: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령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 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조경교육원에 가서
1: 네.
0: 조경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네.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중요하죠. 탐색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1: 네.
0: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싶은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0: 게 뭐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네.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이니까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온똥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네.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누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뭐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나의 인생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나중에 네.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상황도 물론 포함되고 또 나의 자서전이 기본 중점을 이루겠지만은 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1: 조경도 하나의 예술이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영화까지가 다 정말 멋진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것도 형용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예술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네.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대입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5: 네.
4: 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아,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네.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0: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네.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네.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1: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0: 네, 저는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네.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0: 맞아요.
1: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0: 처음에는 좀 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거
1: 영상들이나
0: 그게, 네 영상들이나 네.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0: 네.
1: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0: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1: 원수님? 처음에,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1: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0: 해서,
1: 있네요.
0: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에 네.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0: 그 말투가 다르다 나니까 네.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 몇 번 받아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나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네.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그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1: 네.
0: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그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갑자기 그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그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1: 네.
0: 이모랑 뭘 일을 할 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그게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있었고
1: 네.
0: 뭐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가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1: 이모 통이었어요?
0: 네,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뿐이셨구나. 근데 네.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0: 이렇게 가족들이랑 저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아니,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네. 그날은 어떻게 잘 못 쉬었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네.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그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1: 네.
0: 아마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은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그게
1: 맞아,
0: 그 성경 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1: 네.
0: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0: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1: 네.
0: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그게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1: 네.
0: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그만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0: 네.
1: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0: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하는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째,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해두신 말씀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매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유 위에 있지 못하고 만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 밑으로 세상 성공 밑으로 들어가 그것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쳐 만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물 위에 서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나요? 아니면 만물 아래로 떨어져 끌려다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둘째, 장막으로 돌아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번영하고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백성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는 시내산이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야 할 진짜 선교지는 바로 그들의 장막인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의 종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세요. 모세도 지도자로 걸어갈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든 장막 같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처소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나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섬겨야 할 나의 장막은 어디인가요? 아까 음란에 치우쳐 살다 파산의 사건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남매 중 막내인 저는 16살 때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차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신 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유흥문화를 일찍 접해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래처에 자주 술 접대를 하고 뇌물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라는 32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주님은 2017년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 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렵긴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가장 귀한 가족을 제 곁에 남겨두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듣고 지키니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했답니다. 몇 년간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매번 프로젝트를 계약할 수 있었고 수백억의 채무도 면책받았어요. 그제야 저는 회사 부도와 광야 같은 생활이 악의 구렁 통이에서 저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돈과 음란 마귀가 항상 저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실패담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32절 33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의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반면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시내산 언약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깎이고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0: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성도는 결코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치우치고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만 했습니다. 이제는 만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식구들과 지체들을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이란 이 죄의 말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성, 죄에서 자유 그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를 누려봤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0: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재할 때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봐도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해방. 여러분들 곧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고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해봤을 때에 그 해방감을 맛본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져서 그 자유함을 갖고 학생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학이에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의 말씀의 인격이 학문 속에 묻어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변화가 있으므로 학생들한테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변화 없이 기독교 대학이다. 야, 그건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천국.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고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못 느끼고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고 하는 이 영생 속에서 때에 따라 나의 자존심, 자존감도 세울 수가 있지만 어느 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버릴 수 있고 손을 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신앙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구원에 믿는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모대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허황된 거,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거라고 많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아마 90%는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내 속에서 말씀에 거하는 자, 행위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고 보다도 이 정신의 마음에서 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없이 천국 간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 물질, 명예 그거를 더 사랑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신학자, 철학자들을 더 높여드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고요.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의 숙부님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핏덩이 어린 아기를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기르셨어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자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젖동량을 하시면서 어린 아기를 길렀습니다.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숙부님은 극진한 사랑 가운데 호강하면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숙부님은 그 많은 재산 중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숙부님이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서 친척 아들을 양자로 입양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척 아들은 생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법적으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그분은 양자로 입적된 것 하나로 졸지에 부자가 되었고 숙부님은 집을 나와 가진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서자는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엄한 집안에서는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종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홍길동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자와 서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자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의 핏줄이며 인간됨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됩니다. 나를 양자 삼은 양자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친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0: 이런 법적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1성이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친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어요?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다가오면서 조금 선선한 기온을 기대해 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질서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해내어도 이 우주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감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섭리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뿐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에스겔 38장 14절은 37장 38장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곡, 왕곡 북방에 있는 그리고 그 북방의 땅 이 마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이 되고 나서 예기치 못한 때에 북방의 대적의 세력 곡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저 북방 지역에 있는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이 곡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 그러니까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갑작스러운 때에 북에서 몰려온다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이 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몰려올 때가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작이 될 때는 평안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죠.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면 이게 하나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많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때 그만 실족하기가 쉽죠.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살짝 지나가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연쇄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비틀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도들의 일상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오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배후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곡이라는 세력이고 이 곡이라는 세력의 출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경고함을 받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옵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고 그러죠. 자, 모두 다 말을 탔다. 보통 이 전쟁에서는 말도 있지만 기병, 보병도 있죠. 걸어다니는 백성들 말을 다 타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백성이 다 말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타고 오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이들이 군대와 함께 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텐데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곡 땅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곡이, 물론 이제 곡이 처음에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곡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탐욕이 발현이 돼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평안한 땅을 공격하리라 이러고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 곡 땅은 자기의 꾀로 악한 마음으로 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발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방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북쪽에서 군대를 끌고 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갈라내셔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요엘서가 맨 끝인데요. 민수기를 보시면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 한 규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물리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다윗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올 메시아의 승리까지를 예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4장 7절에 보시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은 이 물통에 물이 넘치고 많은 물가에 있는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러죠. 아각보다. 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아각보다 높다. 여기 이제 아각이 70인용 성격에 나중에 보면 이게 곡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왕, 마곡의 통치자 곡보다 높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곡, 여기 북방의 왕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로부터 요엘까지 이제 보면 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이 세력들이 북방에서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사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자, 북극지폐. 저 북쪽에 있는 지폐의 산 위에 그쪽에 있는 신들의 모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일 것이다. 특별히 신들의 모임이라기보다 북쪽에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의 왕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높아질 거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갑작스러운 이 공격의 세력으로 이 북방의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17절에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여기 너는 바로 이 곡 마곡 지역의 왕인 곡왕을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예언해서 너를 이끌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들을 향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곡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이 주요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악한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하기 위해 오는데, 악한 꾀를 내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을 대항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이 북방의 세력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자, 만만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 곳곳에 이들을 칠 무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자,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수단은 뭐냐?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2절에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시고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모든 백성, 그와 함께 있는 이 곡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북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 이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가 지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곡과

0: 마국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20장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불이 내려와 그들 대적들 곡과 마곡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를 꿋꿋이 도망가지 말고 버티며 서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이 패턴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제일 크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주를 의지하고 있다 보면 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좋기는 한데 당황스럽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꿋꿋하게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대신하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보다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하려다가 폭만 잡다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싸워주시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질투와 노여움으로 이 대적을 향해 질투와 노여움으로 지키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내 백성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 더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곡과 마곡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싸울 때 되면 반드시 이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환난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대신 앞서 행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을 예고하시는 에스겔의 대언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의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평안을 누리는 그 즈음에 곡이 이끄는 연합군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리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함임을 묵상할 때 성도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범할 죄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살아보고자 심기일전하는 우리에게도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큰 감사로 더욱 확고하게 다가오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뒤에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 드릴 수 있음이 새삼 감사한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재가 임재보다 더 클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한 번쯤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분명히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말씀의 자리로 잘 가지 못하는 연약함. 분명히 기도의 자리 달려가면 주님 만나주실 걸 알면서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는 그런 나의 신앙의 연약함. 일상에서 또 말과 행동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나 혹은 그 말 행동 자체의 실수, 실패, 또 나의 성격, 성질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고 변화되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복음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은 아마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몸부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원인들을 얘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그런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영적인 감각도 깊어지고 민감해져서 예전에는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약점으로 이기지 않았던 것을 약점으로 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말했던 것도 나이가 어리석게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 민감함과 영적 감각이 더 살아나 나의 죄된 형편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 그렇게 많은 용서가 있었고 또 심지어 죄를 이겨내고 변화된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문제 그런 것들이 더 감각이 민감함이 발달되어져서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 형편 때문이죠. 마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안 해본 분들은 모르죠.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쉬워질 수가 없어요. 어려워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 바르게 그리고 깊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그런 영적인 감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죄인됨,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발견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그 실망과 자책이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셨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셨었어요. 즉 내가 지금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신앙의 상태로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이 수준으로 끝이 나도 괜찮을까요? 이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보세요. 약 3년의 시간 동안 성경께 말합니다. 자기 가정, 자녀들, 직업, 부모님 다 뒤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고 함께 예수님과 그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어 들었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고 어떤 귀신이든 다 떠나갔으며 또한 죽은 자도 살아 그 옆에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게 필요하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으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둘씩 전도팀을 만들어 보냈을 때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 3년 전에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이 또 우리도 이 신앙 이 정도 수준, 여러분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로 객관성 있게 한번 혹독하게 질문해 보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자녀들 그렇게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업이든 일터든 사역이든 나의 부르심, 사명이라 하시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신 자리에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성령 인도하심이나 충만하심이 없이 내 지금 일터에 내가 지금 감당하는 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는 안전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러게 우리 자신들에게 늘 그런 질문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이 철저한 질서와 원리 속에 단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섭리되어지고 보호되어져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기적과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어떤가?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온 건 아닌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삶이 하나님의 은혜면 아름답지만 하나님 은혜가 안 느껴지면 삶만큼 혹독한 게 없어요. 어떻게 지켜낼 겁니까?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겁니까? 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철저히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또 조금 더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은혜가 있겠다라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역사도 맛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셨다면 나는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40일 동안 바로 승천하지 않으신 것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어이 예수님이 다시 설득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가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아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 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셨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그거, 우리 예수님의 뒤끝. 그러나 그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어쩌면 그 고백, 물론 진심일 거지만,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였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였음에도, 베드로를 끝까지, 베드로야,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들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즉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모든 여건이 제약과 제한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우리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목적인 줄 압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게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면 내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내 자식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날 부르셨지만 언제 이것들은 언제 정리되는 겁니까? 이것들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저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에요. 첫 번째, 너희 알 바 아니다의 말은 그 문제 있고 그 자식이 풀리지 않고 일터가 시원치 않고 당장 가정이 못 살 것 같고 당장 인생답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너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결국 그 질문이 가진 핵심이 뭡니까? 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 물론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유로 내 앞서 걸어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려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야 될 삶이 더 두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앞서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 오순절까지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까지가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열흘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단지 몇 날이 못 되었다는 말은 내 연약함, 내 어리석음, 내 미련함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제자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보았던 일이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이 마시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들었던 것, 보았던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단계, 그 성장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고 또한 그 안에 자기네들끼리 왕의 자리, 다음에 신하의 자리 다투고 싸우고 그런 자충우돌 제자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품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장애가 되면 가리움이 되면 어떤 기적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죽은 자들 살리시든 간에 그분의 가르침을 마치 실제 열매를 보여주시듯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어떤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위해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먼저 묵상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없이 나타난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 그래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담을 텐데 깨끗함이 없이 담아낼 능력, 담아낼 기적은 결국 그 사람으로 쓰임받고 버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 달을 이 자에 끝단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만약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진 삶, 사역, 가정, 일터 아니라면 반드시 열매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 기록된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실패, 죄, 미련함, 천박함, 또한 욕심, 정욕, 마귀의 미혹,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닌 썩은 것들이 가득 담아져서 담겨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먼저 비워내듯 깨끗하게 하면 성령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시며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어느 길이든 펼쳐지게 하시고 어느 길이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을 잊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믿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도 주일날 꾸역꾸역꾸역 달려나오는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온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이미 예비해놓은 은혜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꿀송이처럼 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자체가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기록된 그 말씀의 가치와 또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것을 세 가지로 신약성경에서는 비유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한 대로 반석에서 집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천국잔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데리러 오셨을 때 그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이 있었냐. 그 기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뭔가 일을 드러내실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나를 소진시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성령께서 기름처럼 불을 일으켜 주시는 것. 마치 양초에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지가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듯이 우리 심령을 그렇게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또한 기름이라는 것은 두 번째, 젖어드는 겁니다. 젖어드는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예배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말씀 보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그 기도, 그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삶에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젖어듦이 어느 순간 성령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선교의 역사가 있고, 내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 빛이 내 에너지, 내 인간적 실력, 능력으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비유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까 너희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럼 때가 되면 그 기름이 나에게 젖어들고 젖어들고 젖어들고 젖어들고 젖어들다 보면, 일상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러다 좀 지칠 때 있지만 다시 또 동해에서도 가고 가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복음 전파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성경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 제자들 위에 일렁이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태우고 병들게 하고 소진시켜서 만든 불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준비한 대로 그들은 그 역사를 자기네들이 직접 보게 되는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록된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듯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은 우리를 젖게 만들어서 성령이 불이 붙는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안 사라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예배자의 자리에 대며 기도자의 자리에 대며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놔야 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뿐만 아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요청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 네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로 달려가도록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성령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반석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성령

0: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든 담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직장을 일구고 사업을 일구고 사역을 세워도 영향력을 가졌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항상 우선해야 되고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놓아놓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은혜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가 더욱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부산 기장에 가면은요, 한 개인 사유지에 아주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름은 모놀리틱 스톤. 그런데 이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답니다. 넓이가 겨우 한 3평 정도 되는 작은 기도실인데요. 이 기도실이 들어선 땅은 무려 40만 평이라고 해요. 그 넓은 땅의 주인이 그 넓은 땅에 가장 만들고 싶었던 공간은 바로 화려한 별장도 큰 건물도 아니었다고 해요. 건축주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일찍 남편을 여인 어머니가 집 옆에 작은 동굴을 직접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셨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을 만큼 오래 기도하셨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자신의 기도 공간을 만들면서 떠올린 것도 바로 어머니의 그 작은 동굴이었죠. 그래서 건축가에게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그때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작고 검소한 그런 공간을 부탁한 거죠. 실제로 이 기도실은 한 사람이 앉아 양팔을 벌리면 벽에 손이 닿을 정도로 좁고 입구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려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몸을 낮추게 되는 거죠. 40만 평 가운데 단 3평. 참 재밌죠? 숫자로만 보면 40만 평과 3평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사람의 삶을 더 크게 움직일지는 평수로 결정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하루를 바쁘게 살면서 큰일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을 붙잡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은 자꾸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아니라 가장 깊이 머무는 곳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겠죠. 하루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난 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꼭 3평짜리 기도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좋고 책상 앞에 앉기 전 5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일을 하나 더 서두르기 전에 잠깐 멈춰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기도의 자리가 오늘의 큰 일들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지요. 하나님과 먼저 마음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출발할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함께 8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썸머 스페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많이들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따라 날씨에 대한 사연이 엄청 많네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도 아침에 그걸 느꼈는데, 야,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심지어 우리 0714번님께서는, 예, 조금 쌀쌀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새벽에 무지개도 보고 바람도 서늘하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아멘. 그리고 무더위에 지친 날이 엊그제인데 정말 입추가 지나자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날 아침이 됐네요. 무더운 여름 사이로 하나님 오묘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하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배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914번님. 그쵸. 저도 아침에 창문을 여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또 낮에는 덥겠죠. 이렇게 또 둘이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무더위는 이제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이기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도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될까? 도대체 이런 삶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하지만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가 그것 잊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졌네요. 새벽 기도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멘. 8236번님께서 오늘도 만나러 시작하신다는 감사합니다. 하시면 사연 주셨어요. 기도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요. 자격 없는 저를 권사로 세워주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752번님 권사님 직분을 받으셨나봐요. 자, 오늘도 좋은 아침 열어주시니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7902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우와, 멋진 새벽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시면서 출근길 하늘이 너무 멋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하시죠. 아멘입니다. 순간순간, 야, 저거 하나님 솜씨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습관 버릇들이기,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억력 안 좋은 저희를 만나주세요. 아멘. 3014번. 꼭 일이 틀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 그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아침 출근길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요.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아침에 계속 출근하면서 무한 반복하고 있거든요. 소리 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 먼저 하면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카드도 필요하신 분들도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들 보내주세요. 어노인팅입니다. 푸른 마르고

누가 별을 놓았지? 심인서 어린 염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48분 지나고 있어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때 행복은 당연하게 다가오듯 우리 원희에게 수능 100일이 시작되는 오늘 감사와 기도로 지금까지 잘 해왔듯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수능 100일이군요 벌써. 와, 고3들 화이팅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수능 100일 화이팅하며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아자아자. 예, 축복합니다. 9982번님 그리고 그 따님, 예, 축복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참 좋은 아침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가을은 오네요. 새벽기도 시간에 에어컨 바람이 추웠어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그쵸? 왜 이렇게 빨라요? 네, 305원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혹시나 수상작으로 만나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수상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결과 발표했나요? 제가 아직 몰랐는데 저도 냈는데 저도 떨어졌나 본데요. 그럼 1751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직원들도 다 한번 다 공모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다 했는데 주위에 이렇게 당선됐다 소리 못 들었는데 저희 대전 직원들도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럼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애쓰셨네요. 어쨌든 쓰시느라고. 2607번님, 절기를 무시할 수 없는 아침입니다. 베란다

보내서 또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손과 두 눈과, 하나님의 눈은 두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 신경을 나에게 집중하며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인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거 전부 다 알았다, 내가 하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상황 위에 계신, 형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네. 강중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비자형 청년입니다. 7년 전 사랑하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큰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18시간의 바쁜 업무를 끝내고 밤 12시 마감 후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너무나도 지치고 외로운 시간에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삶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은 생명의 소리였으며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극동방송은 저의 좋은 치료자, 위로자,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랑을 알려준 극동방송을 잊지 못하고 작은 정성으로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극동방송은 하루 24시간 상업 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가능한 것은 극동방송에 월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이 사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의 믿음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같이 읽어줄까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1: 밤을 지내다가.
0: 예물이라는 게 뭡니까? 예물은 이제 자기 형 하란이라는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오디세이예요. 야곱의 오디세이. 오디세이라는 말 자체가 귀향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 집으로. 오디세우스라는 한 인물이 신화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트로이 전쟁에 가서 전쟁을 10년 치르고 집으로 10년 동안 돌아갔는가. 20년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세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화 됐습니다. 귀향이란 뜻이기도 해요. journey, 여행이란 뜻이기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 야곱의 오디세이예요. 야곱의 오디세이.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누가 또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에서. 에서가 어떻게 했기에 야곱이 도망갔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에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려고 했다고요. 정말로. 그걸 엄마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자식들이 칼부림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하란. 하란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전히 하란의 학교를 졸업했지만 또 관문이 있네요. 관문. 이 압복강을 건너서 에서라는 숙제를 또 풀어야 돼요. 에서. 자기 형을 속여먹었으니까. 근데 에서가 어떻게 이제 나올까를 예의주시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야곱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요. 400명 거의 군대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형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오금이 저리고요. 털썩 주저앉고 온몸에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꾀 많은 사람이잖아요.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자기 재산, 양과 소, 양떼, 염소떼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종들도 보내고 그걸 예물로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예물이니까 이거 받고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21절 그 예물을 앞서 보냈다. 그리고 남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1: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0: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까지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1: 건너가게 하고.
0: 자기 재산 먼저 보내고 양떼 소떼가 재산이니까 종들도 보내고 그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 보냅니까? 자기 처자식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야곱이 지금 못 건너가고 있어요?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 그 사지로 누구를 보내요? 처자식을 보내요. 아니 처자식은 죽어도 됩니까? 자식들하고 아내는 죽어도 돼요? 지 살겠다고? 야, 이런 야비한 사람. 그래서 야곱이 참 친근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았잖아요. 내 이야기 같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결국 이기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한밤중에 야복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이 참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1: 씨름하다가.
0: 따라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 재산,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20년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 의지했던 아내 라헬. 이 라헬까지 보냈다는 건요, 모든 것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홀로 남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가족도 종도 재산도 모두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는 이런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인문학적으로는요, 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 자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리미널리티라는 말을 합니다. 리미널리티, 인생의 삶의 임계 상황, 삶의 끝자락, 경계. 이 리미널리티라는 말은요, 라틴어 문지방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 리미널리티라는 말은 문턱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문턱의 시간, 삶의 경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삶에도요,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존재에도요, 결국 이 리미널리티, 임계 상황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임계 상황이 오잖아요. 죽음의 시간. 이 야곱이 얍복강가에 다 보내고 사지로 다 몰아놓고 혼자 남아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을 벼랑 끝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벼랑 끝의 자리.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 하란에서 20년 잘 훈련서 통과했으면 됐잖아요. 잘 졸업하고 왔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마지막에 라반 삼촌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지. 삼촌이 나에게 준 거 어디 있습니까? 삼촌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을 거예요. 나 빈털터리로 나왔을 거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건너야 할 강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인데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인데도 이런 벼랑 끝으로 또 모르실까.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리미널리티,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의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왔잖아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이게 한 발만 더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아니 내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제 상상해 보자고요. 야곱 이 밤에 홀로 얍복강에 앉아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 인생이란 무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때도록 모르십니까? 벼랑 끝에 우리를 모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야곱아,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하려고 해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요. 나는 목사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는 대리고요. 나는 과장이고요. 나는 사장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지위, 나의 소유, 나의 관계, 내 주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때로 이 포장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로 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납니까? 그게 정말 나예요? 그건 포장지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내가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껍데기, 내가 입는 입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벗어진 그 내가 나란 거예요. 그 내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모르는 시간도, 고독의 시간도요, 그게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의 시간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인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야곱도 붙잡은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게 홀로 남은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야곱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저도 이런 순간마다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나는 혼자 이렇게 고통, 벼랑 끝에 나 혼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24절을 다시 보실래요?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대.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야곱은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나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 인생에 처절한 고독 속에 빠졌을 때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홀로 남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홀로 남은 게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누군가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고 계셨대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참 묘해요. 야곱은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있었대. 그것도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다음 말씀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씨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가지껏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 못 이기시겠어요? 한 대 치면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져주시는 거죠.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 살 베개 다섯 살 베개 아이와 아빠가 씨름하듯이 끝까지 그 아빠가 그게 못 이겨요? 그런데 씨름하잖아요. 이리 굴러주고 저리 굴러주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러다가 아빠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이 녀석이 끝까지 붙잡으면 한 대 줘박잖아요. 네? 한 대 줘박어. 하나님이 한 대 줘박으신 거예요. 허벅지 관절에 뼈를 치셨다. 그때 어긋났다. 이 관절뼈가 골반 뭐라죠? 이거를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고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고관절이 어긋났어. 그러면서 26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제 내가 가야 한다. 이 녀석 안 노니까 한 대 쳐가지고 고관절이 어긋났는데 그 아프면서도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야 내가 가야 한다.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보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면 주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 야복간 전까지 하란을 지나면서도 거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거래의 하나님이셨어요. 뭔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그런 거래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거래의 하나님이라면요. 까짓거 안 만나도 돼요. 떠나셔도 돼요. 떠나셔도. 근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는 거니까.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의 사느냐의 문제.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모르시느냐. 붙잡고 있는 거 놓으라고. 그거 놓으라고. 그거 놓고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이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거래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생명의 하나님이신 거야. 생명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분 안 놓으면, 이분 붙잡지 않으면, 이분 놓치면 나는 죽는 거야. 나만 죽습니까?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재산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고, 내 처들도 망하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떠나시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를 때로 고난 속에 모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풀어보는 거죠. 왜 때로 우리를 이렇게 홀로 남게 하시나. 절벽 벼랑 끝으로 모시느나 뭘 모시고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몰아가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절대

적인 신앙의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독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당신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가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마워는 했지.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감사할 줄은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냐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본심을 보셨어요. 야곱의 변화된 믿음을 보셨어요. 문지방을 넘은, 리미널리터를 통과한 야곱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 야곱이죠. 맞아요. 야곱은 어떤 이름입니까? 속이는 자. 그렇죠? 빼앗는 자. 교활한 자. 그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거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주시면 더 잘 믿고, 안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안 하고, 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수도 부리고 꾀도 부리고 남 등도 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야곱 맞죠? 야곱 맞아요. 이름대로 살았죠.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고독의 순간, 이 리미널리티의 자리에서, 이 벼랑 끝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붙잡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해요. 다시 확인해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교활한 자, 빼앗는 자, 꾀돌이 아니다. 네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벼랑 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은혜. 사람이요, 그냥 안 변해요. 그냥 안 변해요. 사람은 그래서 고쳐 쓰는 게 뭐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못 고쳐요. 사람 못 고쳐요. 사람이 사람 못 고치고요. 내가 나 못 고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야곱은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담기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통제권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 왜 묻느냐? 가르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종려하고

조작해서 내게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의 조정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오셔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매뉴플레이션,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붙잡으면 돼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돼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 줄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얼굴. 엘은 하나님. 분이는 얼굴인가 보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내가 하나님을 일대일 단독자로 만난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증명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증명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나의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나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입니다. 주여 오늘도 절대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바로 물어야 할 질문이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의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손을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다. 제가 대미의 말씀으로 장식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절면서도 야곱은 쩔뚝거려서 허벅다리가 뭐 관절이 고관절에 어긋났으니까 이게 상처죠. 야곱이 입은 상처예요.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그래서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절뚝거려도 믿음의 세계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허벅 고관절, 고관절은요, 이 다리의 힘으로, 다리에 힘을 주는 뼈대잖아요. 근원이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두 발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다. 절뚝거려. 절뚝거리지 않으면 이리 대하고 이리네 빼고 저리네 빼고 조금만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근데 야곱의 이 고관절을 치셔서 야곱이 절뚝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달려가. 절뚝거리니까 절뚝거려. 절뚝거려. 여러분 절뚝거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내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여러분이 슬픈 일을 겪어서 그 슬픈 일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그것도 은혜라고요. 그것도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셔서 여러분 손과 발에 상처가 있으셨잖아요. 스티그마,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은혜. 도마야, 네 손을 뻗어서 내 옷자국 난 상처를 만져봐라.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봐야 봐라. 주님의 상처가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잖아요. 치유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 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벼랑 끝으로 모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네가 너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치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따라합시다. 쩔뚝거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 아멘.
이게 믿음의 조상의 연구의 결론 같아요. 결론. 쩔뚝거려도 그래 완전.

0: 완전치 않아요. 우리는 완전치 않다고요. 내 잘못이에요. 야곱이 쩔뚝거린 건 야곱 잘못이지 내 잘못으로 내가 쩔뚝거리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쩔뚝거리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잖아요. 약복강을 건너가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환영하려고 왔지. 지 혼자 겁먹은 거지. 야곱과 에서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에서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거래하던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쩔뚝거려도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리에서 우리 찬양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찬양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해서 이 찬양 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외로움, 답답함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홀로 남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혼자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돼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하나이다. 비록 내가 불완전하여도 주님 만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없었어. 근심하지 않게 없었어.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허재경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이나 물놀이, 야외 활동 많이 가시죠. 그런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 씻기나 위생 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흙을 만지거나 벌레에 물린 부위를 자주 긁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아이들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피부 감염, 특히 농가진과 연조직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가진은 소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 감염병입니다. 주로 세균에 의해 생기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가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집이 잘 생기지 않는 비수포성 농가진, 그리고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농가진입니다. 가장 흔한 비수포성 농가진은 얼굴이나 팔, 다리처럼 상처가 생긴 피부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레 물린 곳을 긁거나 넘어져서 생긴 찰과생, 수도, 화상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나 고름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생기고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손으로 만지거나 긁으면 다른 부위로 쉽게 퍼질 수 있고 수건이나 옷을 통해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통증이나 고열 없이 가볍게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려움 때문에 계속 긁게 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인 수포성 농가진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고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정상 피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치유되지만 일부에서는 감염이 피부 깊숙이 퍼져 연조직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조직염은 피부 안쪽 조직까지 염증이 번진 상태인데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하고 만졌을 때 뜨겁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먹는 항생제가 치료 가능하지만 열이 나거나 인후열이 붓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위생입니다. 야외 활동 후 손을 깨끗이 씻고 벌레에 물린 곳이나 상처 부위를 심하게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농가진이 의심한다면 아이가 병변 부위를 만지지 않게 하고 수건이나 옷, 가족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바를 때는 가능하면 장갑이나 면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손으로 발랐다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습도, 환경도 세균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에어컨, 제습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아이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피부 및 피부 피하 조직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허재경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극동 방송 들으면 들으면서 늘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저의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두 번째

0: 제로 만납니다.
1: 아,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영선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을 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십니다.
0: 내 차 뒤에 정성껏 붙여놓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이 스티커를 보고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차에 그 스티커 보고 제가 주파수를 맞추고 다니 듣고 있다가요. 집에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설교를 듣는 말씀이 있다가 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그 이거 다 듣고 내려야겠다 하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또 찬양이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나면은 이것도 다 듣고 내려야지 했는데 또 다른 게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이마트로 가가지고 바로 라디오를 샀어요. 집에 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듣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서 이것을 계속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0: 김마리아 집사님은 2012년도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 2012년도에 5월달에 수술을 하고요. 그 사이에 수없이 쓰러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못하게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의사가 가망 없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인데 그때 입원해가지고 제가 퇴원해서 12월 달에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0: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급성 심부전증에 왔지만 투석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투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검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투석하지 않았,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0: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친구들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1: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때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예수님 있냐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도 교회 다녔니? 사모님 자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녔니? 너도 교회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랬더니 너가 하도 뭐 절바지를 입고 절에 가고 해서 말을 못했다. 그럼 너는 믿음이 약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약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거를 왜 알려야지. 왜 너만 가지냐고, 너만 천국 갈 거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갓난아기의 옹알이와 같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1: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찬양을 켜놓고 그냥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남편도 같이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냥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는 기도라는 걸 할 줄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단순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냥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1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과 아들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0: 사랑하는 이상택 집사님, 여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당신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바쁜 중에도 수요 예배와 주일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군생활 36년 파일럿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로운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그곳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죠. 김마리아 집사님은 아드님과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늘 똑같아요. 시간이 집회하고 찬송가 듣고 말씀 읽고 뭐 운동 갔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를 보고 어머니가 하는 게,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아 이게 예배구나는 걸 자기가 이번에 알았대요. 법을 안 하고 똑같이 규퇴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함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나누니까 어머니 말씀이 자기가 쏙쏙 들어온대요. 아 한솔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 한솔아 나 너무 좋다고, 이거는 진짜 어떤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1: 복소리, 오늘 어제에 이어 김마리아 집사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0: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게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일치였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P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견한 불법 전단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출, 도박 등 각종 범죄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위험한 통로입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업자와 배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꼭 신고해주세요. 불법 전단지 없는 안전한 일상,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제3회 HNU 월십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13개 팀이 치어리딩, 국악,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특별 공연으로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남대학교 선교훈련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이 8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청주 좋은교회에서 2026년 청주서지방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평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영헌 감독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주서지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산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말씀 축복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전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님, 논산 늘푸른 초장교회 김선종 목사님, 대전 참사랑 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 화성 활초교회 김광태 목사님, 대전 사랑 가득한 교회 이상봉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성경사역원이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예수 만남교회와 온라인 줌으로 구약 성경 전체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터성경사역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연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 응급실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0: 글쎄요. 어떤 말일까요?
1: 아, 오늘 환자 별로 없네? 아, 오늘 응급실이 조용한데? 뭐 이런 말은 응급실에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몰려온다면서 말이죠.
0: 네, 맞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평온하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1: 맞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했었던 인물이죠. 아도니아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왕위를 위협한